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잠실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40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올림픽대교부터 정체인데요. 사고 지점 지나서도 고장차 처리 중인 영동대교 부근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20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리 쪽 정체는 방화대교부터 이곳 사고 지점인 한남대교 부근까지 이어지고요. 반대편 일산 쪽으로 잠실철교 부근 3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서운분기점 진출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진출 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와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까지,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신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신춘호입니다.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은 잠도 잘 자는 법을 따로 공부해야 하나 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귀마개를 하고 방을 어둡게 만들고 냉감 침구를 쓰고 잠들기 전에 ASMR을 듣는 것까지 이렇게 숙면을 위해 하는 모든 노력을 슬립 맥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잠을 뜻하는 슬립과 극대화를 뜻하는 맥싱을 합친 말인데요. 빨리 잠들고 오래 깊이 자기 위한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면 아무리 오래 잔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5분만 더를 외치게 되고 겨우 일어나 커피 한 잔으로 정신부터 깨워보는데요. 어쩌면 잘 자는 것만큼 잘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몸부터 깨워보면 어떨까요? 기지개도 한번 쭉 펴고 호흡도 가다듬고 천천히 하루를 시작해보시죠.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의 복속. 8월 10일 월요일 첫 곡은 권인하의 목소리였습니다. 계절이 음악처럼 흐를 때. 그래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날씨 관련해서 문자를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전 세계 Z세대를 중심으로 슬립 맥싱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죠. 잘 자려고 귀마개도 써보고 방도 어둡게 해보고 좋다는 방법은 하나씩 찾아보고, 그만큼 요즘 잘 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올여름은 잠을 잘 자려고 해도 더위가 또 발목을 잡네요. 이런 날씨에는 뭔가를 하나 더 해보는 것보다 그저 밤 공기라도 조금 선선해지길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극한 더위가 꺾였다고는 하는데 오늘 밤만큼은 더위에 잠 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밤처럼요. 3983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준호영님, 선달 현우 PD님. 절기의 위력이 새삼 대단하네요. 입추가 지나자마자 이렇게 날씨가 달라질 수 있나요? 조상님들의 지혜에 행복한 월요일 힐링동행 폭성 출석합니다. 야, 맞습니다. 어제 낮에 잠깐 나갔는데 그늘에서 만난 바람이 시원하더라고요. 물론 그 그늘이 하는 곳은 너무 더웠는데 이게 시원한 바람이 부네 하고 느꼈어요. 밤에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었더니 창문을 열자마자 그냥 시원하게 느껴지는 바람이 훅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일산만층의 주님께서는요. 청년춘형님 반가 출석합니다. 조금 있으면 춥다 소리 나오겠어요. 아침 공기가 시원하니 좋습니다. 에어컨 넣어야 되는데. 아, 맞아요. 아침 공기가 시원하더라고요. 웃는 이승님께서는요. 함디님, 김현우 PD님, 월요일 오전 출첵드립니다. 마침 쉬는 날이라 함께 방송 듣기 시작하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시작하면 좋죠. 뭔가를 같이 시작하는 마음. 마음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무더위가 꺾이길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한 주 힘내보시자고요. 예, 힘내겠습니다. 웃는식님도요. 자, 월요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힘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8

0: 32님께서는 함디님, 옆지기는요, 낮이건 밤이건 불을 끄는, 불을 끄는 것을 절대 싫어한다는 것이죠. 예, 불 끄는 것을 극히 싫어해서 저는 안대 없이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대를 하니 얼굴에 안대 자국이 생겨서 아주 얇은 선수건을 덮고 잔답니다. 얇은 선수건도 빛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가끔 이 안대를 끼고 자면은 이눈 주위가 오소리가 돼, 너구리가 되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아, 불을 끄면 좀 싫어하시는군요. 야, 그런 분들 이렇게 이제는 방을 따로 쓰긴 하던데 그건 또 아니신가 봐요. 예, 지혜로운 행동 하셨습니다. 얇은 선수건과 함께 잘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3부 함춘호 수다에서는요, 유쾌한 에너지를 선사해주는 분들입니다. 바로 육중완 밴드와 함께 할 겁니다. 3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함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 들어가 봐야지 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니까요.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할수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와 주십시오.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선곡표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가을이 오고 있나 봐요. 한영애입니다. 가을 시선. 그리고 김현식 목소리죠. 그대와 단 둘이서.

삼촌의 복성업계에 오 계십니다. 한영의 가을 시선 그리고 김현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대와 둘이서 1130님께서 함디 입추지 났다가 제법 선선한 약간 의심을 하시네요. 선선한 오늘 월요일 반가이 출첵합니다. 함디 목소리가 유난히 분위기 있게 귀에 착 감기는 오늘이네요. 오늘 전 웅산의 찻잔도 어울릴 듯해 신청해 봅니다. 우리 남은 여름도 잘 이겨보고 보내줄 준비하며 매일 조금씩 행복을 키워가는 날들 되자구요. 그래, 여름 잘 보내야죠. 아유, 고생했어요. 저희들 모두 그렇죠? 아, 5224님께서 날씨란 알 수가 없어요. 토요일 영화 보고 나오는데, 찌나 시원하던지 들어갔을 때는 엄청 더웠거든요. 나올 때는 가을 가을 가을 크크크크 다들 주말 편하게 쉬셨지요. 양이들도 시원하니 좋아하네요. 아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양이들. 아유 자 이제 시원한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웃는 식님께서요 참 방송 하나 소개해요. 뭘까요? 8월 19일 다음 주인가 봐요. 8월 19일 18시 박학기님 MC로 계신 너튜브 방송 빈칸 채우기란 프로에 시인과 촌장이 출연하더라고요. 아이 근무라 가지 못하나 한포성 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갑니다. 아직 어떤 프로그램인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그렇잖아도 어제 그 컨텐츠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꽤 되네요. 한 2, 3일 됐는데 한 20몇만회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일까 싶기도 하고요. 근무로 가지 못하니 한포성 가족들 많이 오셔서 응원해 달라 하셨으니 많이들 와주십시오. 아, 위치는 연희동 포레스트 미디어라죠. 소극장 느낌이라 너무 좋은 공간이었어요. 이야 그렇군요. 가서 재밌게 그리고 아주 분위기 있게 잘 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지난 주말 강원 동해안에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요. 피서객이 전환된 순간이 포착돼서 화제입니다. 잔잔했던 이곳의 물이 순식간에 비로나 피서객들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모습이었는데 해당 장면에 등장한 사람들은 다행히도 전원 무사히 구조, 좁은 이곳 골짜기로 한꺼번에 모여들면서 좁은 물길에서 병목 현상을 일으켜 물살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데요. 이곳에서 물놀이 도중 비가 오면요. 즉시 중단하고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대피해야 해요.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자, 이곳은 산과 산 사이를 따라 물이 흐르는 곳으로 대표적인 여름 피서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을 맞히는 퀴즈예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계곡, 2번 우물가. 우물가도 위험하죠. 우물가 놀다가 빠질 수 있잖아. 후딱하고. 산과 산 사이를 따라 물이 흐르는 곳에 우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자. 이곳은 어딜까요?를 맞히는 퀴즈입니다. 어딜까요? 1번 계곡일까요? 2번 우물가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더 높아지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 문자에게 드리는 동안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정선, 산사람, 그리고 최성수입니다. 산에서.

상남 퀴즈 정답 역시나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상식이 차고 넘치는 저희 한포송 가족들이에요. 이야. 자,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 1번 계곡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잔잔했던 아래쪽 계곡물을 향해 상류에서 불어난 물이 마치 수문을 열어놓은 듯 한꺼번에 밀려들더라고요. 게다가 당시 이곳엔 비가 내리지도 않았다고 해요.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던 피서객들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다행히 무사히 구조가 됐는데요. 계곡이나 바다로 여행을 가졌을 때는 내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상류나 주변 지역의 일기예보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그렇죠? 너나 있는 데는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물이 불어난 거잖아요. 자,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 참여 문자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983님께서 나만 어려운 함 퀴즈 감사해요. 어려운 퀴즈를 내야죠. 의미가 있지요. 정답 계곡입니다. 오늘도 난이도 헬입니다.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계곡 가본 지언 10년이네요. 가까운 장흥이나 송추 계곡으로 한번 가서 백숙 한 마리 먹고 와야겠어요. 좋죠. 맛있죠. 계곡의 평상들 이렇게. 근데 평상들 그 식당 주인들이 다 먼저 선점해가지고 참 들어가기 불편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곡을 원래 우리 시민들, 주민들에게 돌려주자 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16님께서 정답 1번 계곡입니다. 맞추셨어요. 주말에 계곡 다녀왔는데 문제가 나왔네요. 촉이 있으시네요, 촉이. 잘 다녀오셨죠? 어떠셨어요? 더위 잘 피하고 오셨나요? 가서 뭐 드시고 오셨을까요? 백숙? 그리고 과일? 6832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맞추신걸요. 함디님, 계곡의 물살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거창, 수승대에 놀러 갔더랬죠. 그때는 야영이 금지되지 않은 때라 부부가 아이들을 지켜보다 잠깐 찌개 간 보는 사이 어느 남성분이 우리 아이들을 데려왔더군요. 아이들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걸 건져서 데려왔다며. 와, 정말 아찔한 하루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어릴 때 기억에 집 앞에 개천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개천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불어나서 물이 제법 양쪽 강이 폭이 꽉찬 거예요. 물이 막 내려가는데 거기 내려서 수영을 했어요, 제가. 근데 물살이 좀 많이 빠진 상황인데 근데 어떤 아이가 떠내려가는 걸 제가 건졌죠. 수영을 잘하는 건 아니었고요. 낮아서 제가 걸어가서 건졌어요. 아이고. 8707님께서 정답 계곡이요. 예, 맞습니다. 우물에 물 길다가 우물에 두레박 빠뜨리면 갈고리에 줄 연결하여 그거 건지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이 우물 두레박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근데 물을 푸다 보면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다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걸어야죠. 걸어야죠. 1091님께서는 함디 안녕하십니까? 정답이요. 1번 계곡이에요. 함디님 휴가 다녀오셨으려나? 저는 친정 정남진. 전남 장흥 휴가 다녀왔어요. 야, 사진이. 사진은 집 근처에 있는 장흥 송백정 배롱나무. 너무 이쁘게 피어서 몇장 찍어서 보냅니다. 멋집니다. 멋진 함디님, 현 피디님, 좋은 음악과 두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지금 볕이 따가운 거죠? 엄청 더운 거죠? 사진으로 보이는 이 풍경은, 풍광은 너무 좋네요. 그늘은 왠지 시원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위 잘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 문자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두분 선정했습니다. 자, 먼저 축하드립니다. 1302님. 도전, 도전! 욕망 가득 담아. 제가 좋아하는 강원. 전 수요일 강원으로 떠나는데, 인제, 강릉, 평창으로요. 그래서 자신 왕짱이죠. 정답 1번 계곡. 맞추셨어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맞추셨을까? 상식이 대단하신 거죠.
바다도 좋지만 계곡은 또 나름의 운치와 정감과 그리고 강원도 계곡 엄청 시원해요. 그런 것 같아요. 바다는 물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즐길 수 있지만 그 들어갔다 나오면 짠기가 마르면서 뭔가 몸이 바삭바삭하죠. 모래가 붙은 것처럼. 근데 계곡은 발만 담그고 있어도 시원하죠. 그러나 물 다 들어가기에는 조금 주의 눈치가 보이긴 해요. 자, 또 한 분 축하드립니다. 7763님. 이야, 어릴 때는 집 앞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등목이 피서였고요. 나이 들어서는 바다보다 계곡을 좋아해서 시원한 오지의 골짜기를 찾아 피서를 갑니다. 저는 이렇게 골짜기 잘 찾아가시는 분들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가끔 강원도 다녀오는 길 때 올 때요. 이 골짜기 나만의 길로 온다고 막 지름길 찾아서 오다 오면은 아니 그 골짜기를 어떻게 차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뭐 제가 아니 제가 할 정도니까 뭐 지혜로우신 분들은 잘 찾아서 오시겠죠. 골짜기 정말 멋집니다. 1302 그리고 7763 두 분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요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자, 선물로 저희가 두 곡 음악 준비했습니다. 남궁옥분 이제는 잊어야 해요 그리고 제주소년입니다. 터

제주소년 터. 제주소년이 전해주는 터는 뭐라 그럴까요? 소박하고 깔끔하네요. 그냥 수줍게 지켜나가자라고 노래를 부르는 제주소년의 모습 보고 싶네요. 이제는 잊어야 해요. 이곡 중간에 남자분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얼핏 듣기에는 하덕규인가 싶기도 한데 누굴까요? 궁금합니다. 우리 또 선달 김현우 PD가 또 뭔가 찾아주시겠죠? 웃는식님께서 요즘은 그 송추 장흥의 그 계곡의 경우에는 예, 결국에는 평선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 계곡에 나무다리도 생기고 멋지고 깔끔한 공간으로 정비되었더라고요. 문자 주셨고요. 주변에 식당가가 생겨서 아주 더 깔끔하고 정갈해졌답니다. 예, 예전? 전국 각지의 계곡, 좀 들어갈 만한 데는 이미 주변 식당에서 자리를 탁 차지하고 계셔서 좀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물론 뭐 장사하시는 분들, 내 땅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계곡을 한번 보려면은,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자리를 펴야 했죠. 요즘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가솔심쿵님께서 함디 현우 피디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합니다. 지난주 고창에서 3박 4일 휴가 마치고 오늘 출근했는데 고창의 매력에 푹 빠져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네요. 송창식의 선운사를 듣고 또 듣고 너무 멋진 곳이더군요. 그래서 선운사 한번더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어찌 저희가 준비 안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딱 준비했죠. 4636님께서는요. 안녕하십니까? 입추의 매직인가요? 아침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세상에 의미 없는 시간은 없나 봅니다. 아, 이 말이 참 가슴이 와닿네요. 무더운 날들을 견딘 수고의 기록들이 가득하고 무더위 앞에 무너진 날도 있었지만 더위를 먹어서라고 하셨어요. 계절이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혹성도 우리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무더위 쉼터가 되어주고 계셔요. 저희 아예 문턱 없어요.

문턱 있나요? 저는 문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턱을 낮춘 게 아니라 아예 문턱이 없었습니다. 딱딱우리 양상불 음악 시청해 주셨어요.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우리 애청자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가솔 심쿵님 신청하신 송창식의 선혼사 그리고 4636님 신청하신 딱딱우리 양상불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두곡 듣고요.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5: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후암로, 후암 3거리에서 서울역 쪽으로 한국재정정보원 앞 하위 2개 차로가 잠시 후 11시에 시작될 집회 때문에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잠실철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곳을 조금 지난 지점부터는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판교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곡에 내리막길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4차로와 5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체도 이곳부터 반포까지 이어지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소산패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와 방금 전 사고 처리가 끝난 화도분기점 부근에서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라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풀 시간입니다. 8월의 두 번째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휴식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 시간은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나른해지거나 지나간 주말의 여운으로 살짝 멍해지기도 하죠. 그 나른하고 찌푸린 마음에 상쾌한 바람과 세련된 감성을 불어넣어줄 명곡을 준비했습니다. 80년대 웨스트코스트 AOR 앨범을 지향적으로 듣는 음악이죠. 소프트락의 전설을 보여준 그룹입니다. 페이지스. 그 페이지스의 1981년 명곡 Tell Me입니다. 아마도 페이지스라는 팀 이름은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80년대 중반 키리에나 브로큰 윙스 같은 대형 히트곡으로 전세계를 사로잡았던 팝그룹 미스터 미스터의 뿌리가 된 보컬리스트 리차드 페이지와 스티브 조지가 이끌었던 전설적인 팀이에요. 이 노래 텔미를 들 때마다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곡 전반에 깔리는 정교한 리듬과 세련된 코드 진행이에요. 깔끔하게 잘 다듬어진 기타 라인과 묵직한 베이스, 그리고 그 위로 얹히는 리차드 페이지의 독보적인 미성과 섬세한 백킹 보컬 하모니가 겹겹이 쌓여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내게 말해줘요 하고 가만히 속삭이는 노랫말과 유려한 멜로디는요, 무더운 8월의 아침 일상에서 답답했던 마음에 기분 좋은 청량감을 선물해줍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엔 이 노래의 정교하고 감각적인 사운드에 마음을 가만히 맡기시면서 내 안의 에너지를 차분하게 채워보는 상큼한 하루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ages, Tell Me.

0: 저와 함께 음악과 인생에 대해 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한판 수다를 나눠봅니다. 함춘호의 수다. 야, 생활 밀착형 가사. 맞아요.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 사운드. 맞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맞죠? 육종원 밴드 육종원 씨와 강준우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아,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0: 반갑습니다.
2: 아, 아유, 실제로 아우, 뵈니까 아우,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아, 예.
0: 우리 언제 만났는지 기억 안 날 거야 아마 자기들은.
1: 맞아요.
0: 어, 그렇죠. 내가 비밀 하나 얘기. 네. 비밀이랄 것보다. 네네네. 시간은 거슬러. 네. 육종원 밴드가 뜨기 전이에요.
1: 아, 네. 어? 예?
0: 신천 홍대 쪽에 있는. 네. 고깃집이었어요. 고깃집이어서 탁 식사를 하는데 아마 네. 그 육종원 밴드가 네. 무슨 일정을 하고 왔나 봐. 아. 근데 네. 고기를 딱 구워서 이제 네. 뒤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
1: 아,
0: 근데 우리도 뭐 일이 있어서 이제 쭉쭉 뒤에 이렇게 탁 기세 눌려서 탁 조용히 앉아서 고기를 먹고 있는데 네. 우리 육종원 씨가 이제 약간 알코올이 들어갔어. 네. 어, 아, 들어갔어. 멤버들이 알코올이 네. 좀 들어갔어.
1: 네네.
0: 이야, 우리 잘해보자. 우린 될 거야. 아. 야, 니들 말이야. 막 뭐 이러면서 네. 기세를 올리던 육종원 씨를 좀 기억하고 있어.
1: 감사합니다.
2: 아,
1: 감사합니다, 네. 형님.
0: 근데 그 이후로 네. 진짜로 네.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야.
2: 아, 아유,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야, 저 팀. 일단은 의상에서 네. 일단 한 수 접었어. 그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네. 그 독보적인 네. 의상. 네.
1: 그때 관심 받고 싶어서 밥 먹을 때도 그 의상.

0: 입고 다니고.
1: 야, 네. 근데 그 의상을 입기 전이니까 오래됐겠죠.
0: 맞아요.
2: 아,
0: 야,
2: 그, 진짜 오래됐죠.
1: 우리는 네.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아, 아 정말. 아,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네네. 나오셨는데 네. 저와 잠깐 얘기를 하는데 아니 가수들이 아침부터 노래를 해요 한다고 하는. 네.
0: 아니 딱 지금이
1: 어떤 시간이에요?
0: 목이 안 풀릴 시간이죠.
1: 아 그렇군. 네. 아 진짜 너무 우리 얘기만 하느라고 네. 두 분 네. 개인적으로 네. 보이는 라디오인데 어떻게 네. 좀 자신 있죠 보이는 라디오?
2: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럼요.
1: 자 네. 그러면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육종환 씨부터. 한번. 아. 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0: 안녕하세요. 육중한 밴드의 육중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육중한 밴드 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아, 진짜 더워요. 그쵸? 네. 어떻게들 보내세요? 이 더위에.
2: 아, 근데 정말 신기하게. 엄청 뜨거웠었는데 입추가 딱 지나자마자 조금 선선해졌잖아요.
0: 맞아요.
2: 약간 아쉽더라고요. 열기가 8월 내내 저는 좀, 아, 진짜 뜨겁겠다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갑자기 가을이 이렇게 오는 느낌이 드니까 왜 이렇게 겨울이 금방 지나가나? 아, 여름이 금방 지나가나?
0: 나는 이틀 전에요. 예. 갑자기 선선해졌잖아요.
1: 아, 갑자기 선선해졌어요?
0: 선물 받은 느낌이었어요.
2: 아, 맞아요. 아, 아, 또 느낌이 다 다르네.
0: 퇴근길에 운전해왔는데 그 분홍색 노을이 싹 지는데 아,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1: 네네네 어, 이렇게 따뜻한 남자였구나
0: 굿모닝
1: 아니 우리 준우 씨는 네, 네. 그 제가 이제 방송이나 네. 공연 때 보면은 네. 아, 좀 무섭거든 기타를 칠 때 아, 네. 결연한 각오로 기타를 치는데 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네. 되게 정감이 가네요. 아,
2: 고맙습니다. 어? 저도 형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0: 형님처럼 힘 빼고 기타 쳐야 되는데 아, 예, 예.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형님.
2: 어떻게든 안 틀려보려고 예, 힘을 너무 주고
1: 있습니다. 좋지. 자, 지금 유튜브에서요, TBS FM 검색하시면요, 육중한 밴드에 우리 육중한 씨하고 강준우 씨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두 분에게 궁금한 점, 그리고 목격담 많으실 것 같아. 네. 이 두 분에 대한 목격담은 많으실 것 같고, 뭐, 궁금한 점.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혹은요, TBS FM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위에 문자가 잘린 것 같아. 좀 읽어 드리려고 했더니, 아, 그래. 예. 1302님께서, 네. 와, 육중한 밴드 무지 반갑네요. 하셨고요.
0: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1: 저도 느끼는 건데 인물들이 환해지셨어.
2: 아, 아닙니다. 예, 자주 보니까 그런 거죠.
0: 아, 형님. 예,
2: 자주 보니까 뭐.
0: 환하진 않아요.
1: 아, 노래도 잘하시고. 예. 맞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유머도 있으시고. 맞아요. 인성도 좋으신 듯 하시고.
0: 아, 그, 감사합니다.
1: 봉숙이 좋아한다고요.
2: 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1: 봉숙이. 몰라카노 뭐 이런 거죠.
2: 네 맞습니다.
1: 근데 함디도 대단. 그 예전을 기억하시다니 역시 과츠노. 아주 무서웠어요. 네. 저기 저 진짜 무서웠다니까 이 친구들 만났는데 그 기세. 야, 저 친구들이 홍대로 주름 잡는 친구들이구나.
0: 이게 사실 준우 씨랑 저랑 부산에서 올라와서 홍대에서 주눅들지 않으려면 기세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1: 그 많은.
0: 홍대에서 그때 왔을 때 진짜 펑크 머리 있잖아요. 노란색 빨간 머리 이렇게 세우고 맞아요. 문신하고 이런 친구들이 전신에 그러니까 기죽지 말자.
2: 지지 말자.
0: 지지 말자. 지지 말자. 뭐 이런 느낌이 있었죠.
1: 아니 윤눈식님께서는 육중한 밴드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산다.
0: 아 맞아요. 야. 맞아요.
1: 이제는 결혼하셔서 나 혼자 못 살죠.
0: 네네.
1: 아, 그 불후의 명곡이 생각나는데요.
0: 네.
1: 제 지인인 대학 동문 커플이 결혼했을 당시 축가를 불러주셨다고.
2: 오, 진짜요? 오.
0: 아는, 지인인가 보다.
2: 그러면 아는 사람인가?
0: 네, 아는 사람.
1: 오. 네. 아니, 보통 축가도. 네. 사례받고 가지 않나?
0: 아, 저희는 네, 아는 사람만 가요.
2: 그 뭐지, 그래요? 인맥이 좀 아는, 알아야지. 저희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1: 그렇지. 네. 그래야 가서 또 편안하게 또. 네네네.
0: 그게 또 이제 그, 안 줘도 상관없는데 네. 주면 감사하게 받고 네.
1: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섭섭하고
0: 네, 네, 그 밥 두 그릇씩 먹고 오고
1: 4636님께서 육중환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능에서 자주 뵀었는데 유머가 넘치시고 외모는 전원일기 드라마에 나오는 동네 아저씨 같아서 정겨워요.
0: 아 감사합니다.
1: 아니 네. 그 TV가 네, TV 네. 카메라가 가끔 고장나

0: 카메라들이 있어.
1: 맞아요.
0: 육중환 씨 얼굴을 잘못 비춰.
1: 썩었다 봐야죠.
0: 썩었지. 아, 그리고 우리 준우 씨도 네네네. 이렇게 선하게 생기셨는데.
2: 아유, 맞습니다.
0: 카메라에만 나오면 그냥 사람이 싸납게 보이잖아.
1: 형 놀리시는 거 아니죠?
0: 아니. 지금 감동하고 있어, 지금. 아, 그리고 시간은 지금 네. 오전 11시 14분 32초. 네. 육중환 밴드는 지금 잠에서, 육중환 씨는 좀 나. 준우 씨는 지금 눈 떠.
2: 아니요, 저도 이제 요즘 일찍 일어납니다.
0: 일찍 일어납니까?
2: 예, 일찍 일어나는 이제 생활이 돼가지고.
0: 예. 준우 씨 일찍 일어나시죠?
1: 저는 일찍 일어나죠.
0: 아이, 육아하시느라고.
1: 그럼요.
0: 예. 그렇죠.
1: 와이프가 정확하게 아기보다 먼저 깨어나라고 지시를 내려가지고.
0: 예. 아, 좋다. 예. 우진청포님께서 육줄평. 육줄평이 뭐야? 육줄평이 뭐예요?
1: 제가 요즘에 하는 유튜브입니다.
0: 아.
1: 네네네. 유튜브인데, 전국 제가 어릴 때부터 시장, 재래시장을 너무 좋아했어요.
0: 좋아하시더라고요.
1: 네, 엄청 좋아하는데, 컨텐츠를 뭐 할까 생각하다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하자. 전국 시장을 돌아다니자.
0: 아.
2: 네네.
1: 그래서 요즘에 육줄평이라고, 네, 전국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죠.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렇죠.
0: 잘 어울실 것 같아요.
2: 맞아요. 엄청 잘 어울려요.
0: 유튜버 가수님 네. 육중환 파이팅입니다. 네네. 유튜브 많이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네. 응원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우진청포님이 유튜버 구독자 팬이시구나.
1: 아, 감사합니다.
0: 오산에 계신 육줄평 구독자 부부입니다.
1: 사랑해요.
0: 자, TBS 화이팅 하신다고요. 와, 구독자 지금 얼마나 돼요?
1: 지금 12,000명 넘었습니다.
0: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한 5개월 됐습니다.
0: 야. 이제 네. 금세 뭐 10만 넘어가고 100만 될 거 아니야.
1: 아, 너무 좋네.
0: 준우 씨는 그럼 네. 그거 없어요, 유튜브 채널?
2: 저는 이제 통기타로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0: 그런 거 하지 마.
2: 네, 포기하고.
0: 그렇죠. 네. 그런 거 하지 마.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음악하는 사람들이 아니, 네. 유튜브를 음악으로 풀어갑니다.
0: 그 뭐예요? 네.
2: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중환 형이 시장하니까 저는 이제 마트를 한번 가볼까? 완전 반대로.
1: 좋다.
2: 마트도 많이 가시니까.
0: 그 괜찮네. 데뷔되는 것.
1: 음악하는 친구들이 음악으로 풀어가더라고요.
0: 맞아요. 아. 재미없어.
1: 그러니까 네. 맨날 하는 게 음악인데. 그러니까.
0: 예제 파파님께서 대체 불가 비주얼 민생 밴드 육중환 밴드 일상에 콕 박히는 노래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노랫말들이 네. 멤버들의 실제 이야기인가요? 너무 리얼해요.
1: 맞아요. 거의
2: 실제도 있고 그냥 저희가 상상한 것도 있고 약간
1: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네. 했을 때 준우랑 얘기하다가 이 비주얼로는 사랑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다. 사랑 이별 얘기가 안 올 것이다 마음에. 그래서 차라리 우리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야. 그래서 우리의 얘기를 하다 보니 관심을 받고 그러다가 주위에 있는 얘기를 또 하다 보니 공감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곡 작업을 이제 한 20년째 하고 있죠. 그렇게.
0: 야.
1: 네.
0: 저는 그 네. 우리 두 분 모신다 그래가지고 곡을 이제 좀 들었는데.
1: 네.
0: 봉숙이를 그냥 스쳐만 들었거든요.
2: 네네네.
0: 근데 이렇게 자세히 들으니까 네. 그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 그 봉숙이
1: 누가 또 형님한테 술 얻어먹고 그냥 갔구나.
0: 아니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 그럴 수 없죠.
0: 그 가사 어느 분이 쓰신 거예요?
2: 같이 썼죠. 예,
1: 준우가 가사랑. 준우 씨가 네. 처음에 가이드를 이제 가져왔죠.
0: 네네. 그러면 이제 네. 중화 씨가
1: 2절 가사가 안 나온다고. 네네. 그래서 제가 2절을 이제 같이. 그때 커피숍에서 준우 씨랑 곡 네. 작업을 커피숍에서 했어요. 돈도 네. 없고 작업실도 없으니까 그 당시 오전에 딱 들어가서 커피숍 앉아서 둘이 통기타 들고.
0: 오전에 손님이 별로 없어요.
1: 네. 아. 네. 그리고 저녁에 나오고. 네.
2: 저녁. 그때 아는 형 가게였어가지고 아. 거기서 이제 좀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었거든요.
0: 그 노래를 전반적으로 가사가 네. 사투리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그 부산 사투리.
2: 네, 부산 맞습니다.
0: 사투리. 네. 처음에 어떻게 되죠?
2: 야, 봉수가 말랐고 집에 들어가라고.
0: 그러게.
2: 이런 식으로.
0: 처음에 네. 말랐고 그래서 뭘 말라? 뭘 말려? 그랬는데 뭐 하려고? 아, 그런 거 있어요.
2: 네.
0: 웃는식님께서, 아까 그 결혼식 축하하셨다는 분.
2: 네네.
0: 네, 그 지인 동문이 연극 배우인 장땡선. 영상
1: 맞아요.
0: 디자인 감독.
1: 장정선 누나네.
0: 영상 디자인 감독 윤땡철입니다.
1: 맞아요. 정선이 누나.
0: 그랬군요.
1: 네, 그때 누나 스테이크 너무 맛있었어요.
0: 스테이크로 대접받을 정도면은 네. 당연히 고마비도 좀 나갔겠다.
1: 아, 그럼요.
0: 푸른돈님께서는 아, 형님 혼하진 않아요. 냉철한 자기 존재의 인식. 아, 워낙 바쁘게 지내시고요. 요즘 네.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요즘 뭐 신곡 준비하신다고?
2: 아, 저희 이제 그 단독 공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8월 21일에 저희 이제 육중한 밴드가 만들어진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단독 공연 홍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0: 네. 처음이에요.
1: 아, 네. 장미여관 때는 네, 늘 단독 공연을 단독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육중한 밴드를 이제 둘이 이제 만들고 공연을 이제 준비하고 앨범도 계속 내고 했는데 야, 이게 시기와 타이밍과 그때 코로나도 지나고 아, 코로나도 네. 꽤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각자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달라서 언제 할까 언제 할까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8년이 지나고
0: 벌써 8년 됐어요. 네. 육중한 밴드로.
1: 네네네.
0: 어때요? 그때 장려관은 5인조였죠.
1: 네, 5인조였죠. 네, 맞습니다.
0: 지금 2명이죠.
1: 네네네.
0: 이 그 뭐지 경제적으로
2: 아니요, 아니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딱히 뭐 더 좋아지거나
0: 아니 이렇게 뭐 좀 뭐 네. 이렇게 밥 먹으러 갈 때도 네. 이렇게 좀 바꿔도 좀 적게 들고 이러지 않나?
1: 아, 그, 네.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인 거는 네. 장미여관이 나왔죠.
0: 아, 그래요?
1: 네, 그럼요. 나왔죠, 나왔죠. 어, 근데 이제 사실 인생에서 막 흘러가다가 보니까 어, 그때 사실 마음 참 아팠죠.
0: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셨죠.
1: 마음 아팠죠. 네. 가장 그 다섯 명이 제일 아팠을 거예요. 아팠는데 이제 어,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한 8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여기까지인가 보다.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0: 네. 그래서 이제 공연을 홍대의
2: 벨르라는 공연장에서
0: 벨르 몇 석인데?
2: 저희가 100석 정도.
1: 네, 소극장에서 합니다. 네.
0: 아, 네. 그러면 그 밴드로 하나요? 아니면 두 분이서만?
1: 밴드로.
2: 밴드로. 네. 같이 네네네. 연주 세션 해주는 친구들이랑.
0: 세션 뭐 필요한가?
2: 아, 필요해요.
0: 아, 필요해요.
2: 저희 게임 힘들죠. 네.
0: 준우 씨 좀 더 노력해야 아, 예, 되겠어.
2: 예, 그럼요. 노력해야죠. 네.
0: 제가... 아니, 송창식도 밴드 기타 하나로 하는데.
1: 저기, 죄송한데요. 네. 창식 형인가 형님 두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0: 아, 좋습니다. 네. 아, 공연 소식은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2: 네.
0: 신곡을 발표했다는 이야기를 작가분이 쫙 올려주셨어요.
2: 네.
0: 어, 언제 발표하셨어요, 신곡은?
2: 저번 달인가? 그때 어쩔 건데라는 곡이 네. 이제 가장 최근에.
1: 저번 나온. 달에 네.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랑 내고 저번 네. 달에 어쩔 건데. 아, 네. 라는.
0: 달에 한 곡씩 내요?
2: 아니, 요번에 조금 자주 냈던 것 같아요.
0: 자주,
2: 자주 안 하다가 이번에 조금
0: 네. 음원을 하나씩 발표하는.
2: 네네네 맞습니다.
0: 곡은 주로 두 분이 같이 쓰세요?
1: 따로 씁니다.
0: 네. 따로 쓰고.
2: 따로 네. 써서 이제 서로 컨펌 받고.
0: 아,
2: 요거는
0: 아,
2: 괜찮네. 그럼 내볼까? 요 정도로.
1: 엄청 까다로워요.
0: 아, 그러면은 네. 그 곡을 만들고 나서 네. 그 서로 조금 아, 요건 좀 이렇게 쓰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내서 보충 보완하고 이런.
2: 아, 네, 뭐 그럴 수도
1: 그렇죠.
2: 있고.
1: 그렇죠.
2: 네. 아니다 싶은 곡은 그냥 고생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1: 고생했다고도 안 해요.
0: 냉정해.
1: 냉정해요.
0: 냉정해.
1: 네.
0: 두 분은 언제 만나셨어요?
2: 제 20살, 21살 이때 만났었죠. 네.
1: 준우 20살, 저 21살. 네.
0: 아, 한 달 차이.
1: 네. 네.
0: 그러면 그때가 밴드를 처음 할 때 같이 만난 건가요? 아니면
1: 아니요.
0: 그 전에?
1: 그때는 각자 음악하다가 아는 누나가 야, 둘이 듀엣하면 참 멋있겠다.
0: 아.
1: 네. 그래가지고
0: 아~
1: 그때 처음 만났어요.
0: 그때는 네. 계신 데가 어디였어요?
2: 부산이었어요. 둘 다.
0: 둘 다 부산. 네.
1: 부산 광안리 경양식집에서 만났는데.
0: 오, 좋지.
1: 와, 얘랑은 절대 듀엣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와, 오는데, 어, 좀 모질해 보이고 약간. 어, 얘랑은 안 되겠다.
0: 자, 진짜. 노래 듣고 올게요. 최근에 발표한 곡입니다. 어쩔 건데.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0: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공연장이라고 하는데 마이크가 들어왔어.
1: 네. 지금 백석인데 10장이 남았습니다.
0: 지금. 아, 그래요? 네. 안 되지, 안 되지. 익정원 밴드 어쩔 건데, 아, 우리 준우 씨, 네. 이 앞가림용으로 얼른 듣고 왔습니다. KHS0536님께서 홍대 밸류에서 저녁 8시라니 만사 제쳐놓고 꼭 가겠습니다.
2: 아우, 오, 감사합니다. 와,
0: 벌써부터 얼마나 기대되는지요. 티켓 사셨죠? K0536님. 좋아하는 음악을 직접 들으며 함께할 생각에 마음이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6밴드의 멋진 무대 기대하고 있을게요 하셨는데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2: 맞아요. 맞습니다.
0: 그 레퍼토리는 몇 곡 정도, 세니스트는?
1: 20곡
2: 정도. 네, 20곡 정도.
1: 20한 몇 곡 정도. 네.
0: 어, 말도 해야 되잖아요.
2: 네, 네네, 그렇죠.
0: 그러면 공연이 길겠는데.
1: 한 2시간 정도 러닝 타임.
2: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0: 2시간 안 될, 더 될 것 같아요.
2: 더 되죠. 그렇죠. 더 되죠. 원래는 그 준우 씨가 22곡을 생각했었어요.
0: 네.
2: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22곡은 너무 많다. 제가 볼 때 2시간 반, 3시간 될 것 같다.
0: 그렇죠.
2: 네네네.
0: 그래서. 근데 입담이 또 장난 아닐 거 아니야, 또.
2: 숨겨야지. 아. 그래서 20곡으로 일단 줄였고요. 네, 지금 샌리스트를 그 짜긴 했는데 순서를 지금 정하고 있어요.
0: 아, 순서를 정하고 있어요.
2: 네네네.
0: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백석은 너무 작아요.
2: 아닙니다.
0: 괜찮아요.
2: 네, 괜찮습니다.
1: 우리 첫 도전으로 딱 적당한 것 같은.
0: 그런 그럼 느낌. 거기가 네. 그 소극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2: 네, 소극장.
1: 옛날 벨로주 자리예요.
0: 아, 네,
1: 이제 이름이 벨르로 바뀌어가지고. 네, 벨로주 자리 그대로.
0: 아, 거기 스탠딩 하면 좀 더 들어올 수 있고.
1: 네네, 맞아요.
2: 네, 맞아요.
0: 저희는 대신에 스탠딩은 아닌가
1: 봐요. 의자 깔아서.
2: 의자 깔아서. 네.
0: 그래요?
1: 네.
2: 여기 좋은 게 뭐냐면. 바로 가수를 1m 앞에서 볼 수 있는.
0: 친구들이잖아.
2: 네, 그렇죠. 친구들이고. 그래서 사실 눈이 즐거운 공연이지 않을까.
0: 오,
2: 엄청 꾸밀 거거든요.
0: 그런데 아, 완전 팬 서비스를 하시는 거군요.
2: 아, 그럼요. 오, 저희는 네.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공연입니다.
0: 뭐야.
2: 네,
0: 만지는 건 좀 위험하다. 자, 공연 제목이 정거장이에요.
2: 네, 정거장.
0: 무슨 뜻이에요? 그...
2: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우 씨가 정했습니다.
1: 아, 정확하게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저는 네. 버스를 하고 싶거든요.
0: 버스? 네,
1: 버스를 하고 싶었는데.
2: 승객을 네. 태우고 싶다. 네.
1: 근데 버스보다 뭔가 감성적으로 정거장이 좀 더 뭔가 감성적으로 와닿는다.
0: 아, 잠시 쉬었다. 네,
1: 왜 여기 좀 머물러서 이제 우리 새로 출발하자. 뭐 이렇게 우리 같이 다 같이 모여서 새로 출발하기도 하고 힘들었을 때 잠깐 내려서 쉬기도 하는 뭐 그런 공간이다. 그런 느낌으로 정거장이라고 네임을 좀 지었죠.
0: 어때요? 일충원 씨는 네. 별 이견 없으세요?
2: 딱히 아이디어가 그때 없어가지고.
0: 네. 같이 하는 밴드들이 지금 이 녹음도 같이 하신 거고.
2: 네,
0: 공연 때도 함께 해주시고.
1: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0: 뭐 공연이나 아니면 좀.
2: 맞아요. 라이브 할 땐 늘 같이.
0: 네, 같이 네, 움직이죠.
2: 네네네.
0: 그 우리 친구들하고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공연을 몇 번 해보니까.
1: 네.
0: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발생이 돼야.
2: 맞아요. 네,
1: 맞아요.
0: 그래도 서로 좀 너무 야, 야 우리 의리 아니야. 이렇게만 하기 좀. 아,
2: 그렇진 뭐, 않죠. 저희 네. 정확하게.
0: 정확하게.
2: 정확하게.
0: 우선 네. 밴드 우선.
1: 네. 아, 그럼요. 아, 그거부터 다 제하고 이제.
2: 아, 그럼요.
0: 네. 제정신이 아니구나.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거장 네.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좋겠다.
1: 네.
0: 거기가 지금 백석 정도 한 번만 공연하시나요?
1: 네, 일단 네. 1회 합니다.
2: 한 번 하고 지금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1: 네. 네.
2: 제가 어떻게든 네. 연말 공연도
1: 아 맞아요?
2: 네. 오. 그렇지 연말 공연도 무조건 질러버릴 거예요.
0: 연말 공연 아. 잘 올 것 같아요.
1: 근데 연말 공연은 너무 그 경쟁이 세잖아요.
2: 아니야.
1: 많은 연예인 그 가수들이 연말을
2: 나는 질러버릴 거야.
0: 아니요 육중한 밴드는 네. 네. 자기들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2: 네. 네.
0: 충분히 아니, 자신 없어요?
1: 아 저 요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2: 아 저 자식 저거
0: 아 자신감으로 살아야
1: 알겠습니다.
0: 되는데
2: 그럼 맞아요.
0: 7793님께서 춘영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육중한 밴드 아, 너무 유쾌하고 재밌네요. 혼자 운전하고 하면서 정말 간만에 크게 웃었고요. 신곡도 엄 좋네요.
2: 오, 감사합니다.
0: 춘호 형님 육중한 밴드 그리고 육줄평 파이팅입니다. 너무 우와, 좋아서
2: 감사합니다.
0: 둘 다 구독했다고.
2: 오, 땡큐.
0: 자, 저희가 육중한 네. 밴드 나온다고 해서
1: 네네네.
0: 그냥 할 순 없다.
1: 네.
0: 아침에 우리 제정신이 아닐 때 노래 한번 시켜보겠다라고 네. 해서 뭘 할까 했는데 퇴근하겠습니다.
2: 네.
0: 하기로 했거든요.
2: 네네네.
0: 이 가사 마음에 들더라고. 누가 두 분이 가사 같이
2: 네 같이
1: 네네네.
0: 가사가 어떤 내용으로 가사를 쓴 거예요?
2: 아 처음에 제가 스타트를 이제 끊었죠. 처음에 제 부산에 있는 친구가 막노동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같이 이제 부산 공연 갔다가 남포동 포장마차에서 술 먹는데 그 친구가 30대 중반쯤인가 그때 중환아 넌 좋겠다. 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잖아. 아. 그러면서 저도 그때는 어린 나이라서 야 그럼 너도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 근데 그 친구가 결혼하고 자식 놓고 하니까 꿈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0: 아이고.
2: 그래서 아 이렇게 꿈을 접고 잠시 멈추고 이런 현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겠다 싶어서 그때 제목부터 지었어요. 그냥 퇴근하겠습니다. 현실에서 좀 퇴근하시라고.
0: 제목이 네. 나고하다요.
2: 네.
0: 육중한 밴드의 매력은 제목에서 저는 바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 곡을 보니까
2: 네.
0: 이 곡도 두 분이 같이 노래를 하셨어요.
2: 맞아요. 네.
0: 그렇죠. 근데 이제 배분을 해야 되잖아.
2: 네.
0: 그거에 대한 또 이렇게 약간 치열함 없나요?
2: 없어요, 저희는.
0: 어,
2: 그, 그러니까 준우가 형, 나 이거 이 부분 하고 싶어 그러면 어, 그래 해.
1: 어. 네, 보통 그랬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지분이 많은 곡이 처음에 자기가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2: 맞아. 네, 맞아.
1: 보통 그렇더라고요.
2: 그게 네. 이게 감정선을 먼저
1: 스타트를 딱
2: 깔아줘야 돼.
1: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0: 어.
1: 네.
0: 자,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는 합준의 폭성이고요. 자, 퇴근하겠습니다를 시작할 텐데요. 아우. 어느 네. 분이 먼저 시작하시는지 그분이 지분이 많다고 합니다.
1: 아, 네, 육정아 씨가 먼저 시작합니다.
0: 아, 네. 자, 준우 씨 기타 한번 소리 한번 네네네. 내볼까요? 알겠습니다. 기타 한번 소리 한번 내보시고요.
2: 아니 근데 형님 이게 리허설을 한 번도 안 맞추고 그냥 이렇게 즉석으로 하시는 거예요? 맨날
0: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2: 와,
0: 그 리허설 하면은 너무 잘하려고 그래요 지금.
1: 그리고 거기 악보에 E 플랫이라고 나와 있는 게
0: 네.
1: C 마이너입니다.
0: 네,
1: 형님 그거 잘못 나와 있더라고요. E 플랫.
0: 그냥 뭐 합시다.
1: 네, 알겠습니다.
0: 예, 하다가 잘 안 되면 퇴근하지 뭐.
1: 네네네.
0: 기타를 마이크 조금 더 가까이
1: 가까이 붙일까요?
0: 아 가까이 못 오는군요.
1: 제가 더 가까이.
0: 예, 준우 씨가.
2: 제가 살이 쪄가지고 제가.
1: 네.
2: 아 형님 연주를 바로 눈앞에.
1: 아 그러니까. 아, 예, 너무 영광. 같이 또 이렇게
2: 떨지 말고
1: 해볼 수 있다.
2: 떨지 말고.
0: 네. 오.
1: 아
0: 기타 좋은데 내 거보다.
1: 아닙니다. 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어이, 감독님, 이러면 곤란해. 아, 진짜, 아무.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1: 하모니카가 안 나오는, 아니면은 형님 그냥 맨 처 멜로디 쳐주시면 아무거나.
0: 아니? 따라람바바.
1: 네, 이게 되는데. 하면은 제가 딱 코드 들어가겠습니다.
0: 자.

0: 이게 마음이 아픈데요.
1: 아, 형님 영광입니다.
2: 너무 좋습니다.
0: 아, 영광입니다.
2: 아,
0: 이야,
2: 감사합니다.
0: 이 가사가.
1: 네.
0: 와, 이게 용감한 가사네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나의 꿈을 찾아서 떠난다는 거예요.
1: 네네. 네, 맞습니다.
0: 이 친구는 네. 이 가사를 듣고 뭐라고?
1: 엄청 울었대요.
2: 아, 진짜요?
1: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 때문에 만든지 몰랐는데 몰랐대요. 나중에 이제 1년 지나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친구가 이 노래 듣고 엄청 울었대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1: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3명이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그때부터 지금도 이제 똑같이
0: 네.
1: 현실에 맞춰 살아가고 있거든요.
0: 가장의 무게일 수도.
1: 네네, 가장의 무게죠.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언젠가는 꿈 찾아가리라.
0: 우린 모두 꿈은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그렇죠. 네.
0: 특히 가장들. 지금 현실이 어쩔 수 없이 가정에 자기 꿈을 접고
1: 맞아요.
0: 다들 아기를 키우고 가정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1: 네,
0: 물론 뭐 남편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1: 맞아요.
0: 예, 우리 부인께서도 어머니께서도 네. 그렇게 네네. 하시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 거죠.
1: 또 아이의 꿈꾸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0: 그래서 육중환 씨 그 아기 육아 프로그램 나와서 네. 아이들 대하는 거 보면은 정말 네. 그 사랑이 넘치더라고요.
1: 아이들은 사랑이에요. 얼마 전에 준우 씨,
2: 네.
1: 아기 낳았어요. 아,
0: 축하드려요.
2: 감사합니다.
0: 얼마나 됐어요?
2: 지금 이제 태어난 지는 한 120일 정도?
0: 네. 어때요? 이 느낌이 좀 다르죠?
2: 아니, 이게 맨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뭔가 조금 예뻐 보이고. 조금씩. 점점 이제 그런 단계더라고요.
0: 처음엔 어땠어요?
2: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뭐지?
1: 맞아,
2: 이게 네, 그런 느낌이
0: 들었어요. 그렇지. 네. 그렇지.
1: 어? 진짜 내 얘기인가?
2: 네,
1: 약간 그런 이제 그런 느낌이죠.
0: 저도 그랬어요.
1: 맞죠.
0: 저는 이랬는데 주위에서 장모님과 네. 우리 어머님이 아유 너무 예쁘다 함사방 닮았어. 아무리 봐도 날 닮은 것 같진 않더라고.
2: 네네네.
0: 뭐 강요하는 거야 이쁘기를. 그러다가 아이가 눈을 딱 마주칠 때.
1: 오 맞아요. 오,
0: 이때다 싶은 거 있어.
1: 또 그리고 처음으로 아빠 이렇게 할 때 소름 엄청 돋지 않아요?
0: 기절했잖아.
1: 기절하죠. 기절하죠. 기절하죠.
0: 그런데 네. 그 아이들 이제 요즘 보면 기절하잖아. 너무 네. 화가 나서. 앱과 톡사님이 와 콘서트 1년에서 관람하는 느낌입니다. 노래와 연주 모두 완벽합니다. 오 하모니카도 멋지고 아유. 이 아침에 그 끈적끈적한
1: 네.
0: 퇴근하겠습니다. 감동이잖아, 감동. 그만둔다는데.
2: 네.
0: 웃는식님께서 워낙에 친근했지만, 두 분. 이번 방송으로 네. 육중환 밴드 더욱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해요. 퇴근할게요. 안 돼, 가시면 안 돼요, 아직.
1: 네네네.
0: 3983님께서 퇴근하겠습니다. 어제도 들었어요.
2: 오,
0: 요즘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 같아서 많은 위로가 됩니다.
1: 맞아요.
0: 하셨는데. 그렇죠. 이 곡으로 위로받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그 봉숙이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1: 네, 네.
0: 봉숙이를 부를 때는 거기 공감하시는 남자분들이 계실 것 같고
1: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1: 와,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남자분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0: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1: 저희는 전혀 형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0: 잘 모르죠. 자, 1650님께서 공연 안내 다시 부탁드린다고 6밴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2: 네, 8월 21일 오후 8시 홍대 벨르에서 지금 공연 준비 중이고요. 네, 인터넷 놀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0: 아, 8시로 잡은 이유가 퇴근하고 오시기.
2: 그럼요, 그럼요. 조금 이제 차가 밀릴 수도 있으니까.
0: 금요일이네요.
2: 네네네네.
1: 네, 금요일입니다.
0: 지금 뭐
1: 한 10장 남았습니다.
2: 10장
0: 남았어요?
1: 네. 네, 남았어요.
2: 아니 근데 10장이 예를 들면 좀 붙어 있으면 친구들끼리 두 장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저기 이렇게 떨어지구나. 다 나눠져 있는 10장이어서
0: 세 분 오신 분이 계셔서
2: 네.
0: 아니면 혼자 오신 분들이 계실까?
2: 그러니까 혼자 좀 이제 10분이 다 하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게 좀 아쉬운 상황인 거죠.
1: 저희 공연장이 네. 솔로들이 많이 와요.
2: 아 맞아요.
1: 솔로들이 많이 와 가지고 혼자 오셔도
2: 네, 그럼요.
1: 특별한 인연을 만들 수 있는
2: 없습니다.
1: 네, 그럼요. 네.
2: 혼자 오십시오. 혼자.
1: 저희가 또 연결시켜 드리고.
2: 그럼요. 공연은 혼자 가야죠. 네.
0: 왜 이렇게 슬프냐? 국정원 밴드 하면 20세기 비주얼 밴드다 이런 수식어가 있는데 어떠세요?
2: 그때 초기에 맨 처음 나왔을 때 더티 섹시라고 많이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1: 어떤 기자분 네. 기자분께서
3: 섹시하잖아.
1: 더티 섹시라고 해가지고 네. 그게
2: 계속 이제 더티 섹시로 이제 쭉 갔던 것 같아요. 네.
0: 아니 매력 있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어느 저는 생각드는 게 네. 육중한 밴드가 가장 빛나는 그 무대가 이 축제가 아닐까 싶은데.
1: 맞아요.
0: 축제 네. 그럼 네. 공연에 대한 기억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디 갔더니?
1: 늘 기억이 남죠. 늘 기억이 남고 그 가장 그냥 좋았던 무대는 최근의 무대지 않을까.
0: 혹시 최근, 기억나는 무대 있으면? 하나.
1: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정읍에 갔다 왔거든요.
2: 네네. 와.
1: 물빛 축제라고 하는데.
2: 네네.
1: 진짜 더웠거든요. 제가 올해
2: 가장 더웠던 것 같아요.
1: 날인데 진짜 많은 분들이 공연 보시려고.
0: 야.
1: 예, 그 축제 날.
0: 그랬군요.
1: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0: 너무 더워서 제정신은 있을 수 없으니까.
1: 그렇죠.
0: 약간. 육중한 밴드에 내가 한번 젖어봐야겠다. 그들의 뜨거움에 나를 적셔봐야겠다.
1: 제가 그래서 물을 많이 뿌려드렸죠. 네. 그러니까 자지러지더라고.
0: 너무 좋아서. 자, 물 뿌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이 팀 육중한 밴드 신곡이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예요.
2: 아, 네 맞아요. 그것도 오래됐습니다.
0: 이 곡은 어느 분이 만드셨어요?
2: 제가 예,
0: 먼저 나오나요? 노래 먼저.
1: 맞아요.
2: 예. 제가 먼저 나옵니다. 첫 소로 저에 제가 나옵니다.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분이 좀 더 준수가 많다고 합니다. 듣고 이야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육중한 밴드입니다.

0: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는 함춘의 폭송이고요. 오늘 육중한 밴드 육중한 씨하고 강준우 씨 모셔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 음악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랑 같이 돈을 번다. 많이 버셨어요. 꼭 많이 버셨어요. 아,
1: 벌려고요.
2: 이제 벌려고 한 거죠. 예.
0: 자, 우리 작가님이 우리 육중한 밴드를 생활 밀착형 가사,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 사운드. 네. 이렇게 했는데 사운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1: 네. 네.
0: 사운드는 두 분이 좋아하는 음악적인 성향이 비슷해요?
1: 달라요.
2: 조금 다르고 저는 그 레트로를 지향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요게 가장 가장 세련됐구나라고 생각. 아,
0: 세련됐구나.
2: 난 사운드를 했는데
0: 그래서 남들이
2: 느끼시기에는
0: 그래?
2: 레트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얼굴이랑 매치해서 그래 사람들이 음악만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0: 어떻게
1: 뭘 어떻게 해, 형님 그냥 살아야죠. 보통 이제 저희 밴드의 마스터는 강준우 씨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준우 씨 아이디어가 가장 입김이 세죠. 네.
0: 자, 이 두 분은 우리 부산에서 왔어요.
1: 네. 네.
0: 근데 육중환 씨는 사투리를 별로 안 써요.
1: 네. 네.
0: 어떻게 안 쓰고자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1: 그게 아니라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동네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감천문화마을이라고 유명한 동네가
0: 유명하죠,
1: 있는데
0: 유명하죠 거기
1: 6.25 때 피난 와서 거기 정착하신 분들이에요.
0: 부산 사람이 없었구나.
1: 없었죠. 그래서 중학교 때 딱 갔는데 학교 갔는데 전학 온 줄 알았대요. 외지에서 강원도에서 왔나? 그러니까 서울에서 왔나? 네. 저희는 충청도 집안이에요.
0: 충청도 집안이에요. 네. 잘 어울려요.
1: 네.
0: 춘우 씨는 어디에서?
2: 저는 부산 해운대 쪽에서 살았습니다.
0: 부촌이네.
2: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 완전히 허허벌판이었고 다 산이고 막 이랬던 시대였습니다.
1: 저 머리 숨 많은 거 봐요. 부하다 부해.
0: 진짜. 그러다 두 분이 이제. 만났어요.
1: 네.
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안리에서 서로 딱 한번 관우장비 만나듯이 한번 만났어요. 네.
1: 관우장비요? 아,
2: 그렇죠.
0: 일은 같이 안 했어요, 음악은?
2: 그때 이제 서로 각자 지역이 좀 달랐거든요. 중환이 형이 이제 남포동.
0: 남포동.
2: 남포동 이쪽에서 이제 통기타 라이브 가수라고 하시고.
0: 돈 많이 벌었겠네요. 네.
1: 아, 많이 벌었죠.
0: 아, 네. 네. 당시 얼마?
2: 한 타임에 한 얼마 한
1: 저는 한
2: 120 정도
1: 120 정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때.
0: 오. 네.
1: 아, 가장 호가를 찍었죠.
2: 네, 그때 최고.
1: 네.
2: 저도 한 그 언저리 정도 했던
0: 거 같아요. 아, 그래요.
2: 네.
0: 어디서 했어요?
2: 저는 서면 여쪽에서.
0: 서면.
2: 네. 서로 되게 노는 지역이 달랐죠.
0: 지역이 달랐구나.
1: 그 당시 남포동이 가장 핫했거든요.
0: 핫했죠. 네. 이렇게 서울로 올라옵니다.
1: 네.
0: 서울 올라와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1: 아, 원래 저는 그 다른 형이랑 음악하는 형이랑 같이 왔다가 그 형이 한 1년 반 서울 버티다가 나는 서울이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돌아가고
0: 아 그랬구나 네. 우리 사석에서 얘기하고
1: 네.
0: 출연 소감
1: 이렇게 끝나는 건가
2: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 일단 출연 소감은 일단 너무 좋고요 일단 형님과 같이 이렇게 기타를 한번 섞어볼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준우
1: 씨가

0: 오기 전부터 엄청 네. 설레했어요. 아, 형님과 같이 썩는다고.
1: 네. 우리 앞으로 홍대에서 만나면 아는 네. 척 합시다.
2: 아유, 네. 아유,
1: 공연 맞지. 얘기 한번 하세요. 네. 언제?
2: 8월 21일 금요일 오후 8시 홍대 벨르에서 하고 있습니다.
1: 얼마 안 남았죠?
2: 네, 그럼요. 네, 다음 주, 다다음 주. 네.
1: 그 티켓도 이제 10장만. 네.
2: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1: 100장 중에 10장 남았으면 10%가 남은 거네요.
0: 제가 볼 때 이 네. 라디오 들 뭐 아직 나가고 다 팔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2: 자, 네, 다 봅시다. 형님 덕분입니다.
1: 그래요? 우리끼리 작가라서 네. 막 하지 뭐.
2: 네네.
1: 육중한 밴드였고요.
0: 네네.
1: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후암로, 후암 삼거리에서 서울역 쪽으로 한국재정정보원 앞에 있었던 집회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통제됐었던 하위 두 개 차로도 정상 소통되고 있고요. 종로 동묘암역에서 흥인지문 쪽으로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국민대램프와 정릉터널 구간 3차로에서는 작업 중이라 뒤로 기름램프부터 정체인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나들목 부근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1, 2, 3차로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남동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문학부터 2km 구간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작업하고 있는 서해대교 부근에서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TBS 정원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회의는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 지원과 투자 성과를 전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충청권,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계획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전력 용수 공급 계획 등을 발표하고 전체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공급 대책에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행 이주비 대출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대출이 막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6월 출시한 6천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서 청년층 가입금액 비중이 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판매 종료일인 6월 11일 기준 완판됐으며 가입자는 3만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2030 세대는 가입자가 6천 명 미만이고 가입 금액도 800억 원 선에 그쳤습니다. 청년층은 애초에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데다 5년 만기 구조로 중도 환매가 제한된 점이 문턱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2분기 서학개미 등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순매도했지만 6월부터는 매수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 2분기 국제수지에서 개인 투자자 등 비금융기업의 해외 주식 투자는 5억 2,570만 달러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 투자는 6월부터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시가 2조 8천억 원대 올해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66.6% 1조 8,698억 원은 자치구 교육청 지원 비용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주택진흥기금 적립비용 등 법정 의무 경비입니다. 나머지 8,100억 원은 시민체감 사업에 투입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은 법정 의무 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연내 필수 재정 수요를 우선 반영하고 제한된 가용 재원은 민생회복과 미래성장, 생활안전 강화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레오 14세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일 3종기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허점을 노린 러시아의 공격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유통망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

0: 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 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 후 입수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하고, 사고 발생 시엔 주의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팔곡분기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에 있던 사고 차량들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이고요. 여파 때문에 뒤로 매송부터 5km 구간 막힙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화도에서 서종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시원하게 파도를 가로지르면서 서핑 즐기는 사람들, 여름철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겠죠. 서핑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이 보드 위에 엎드려서 양팔로 노를 젓는 동작이라 그럽니다. 이걸 패들링이라고 부른대요. 단순해 보이지만 연습이 꽤 필요하고, 이걸 잘하는 방법은 그저 묵묵하게 계속 저어보는 것뿐이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멋진 자세로 파도를 타고 있는 내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돌아보면 우리 삶에도 이렇게 매일매일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옵니다. 삶은 파도를 피하는 일이 아니라 파도를 잘 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때로는 과감하게 파도를 올라타고, 때로는 납작하게 몸을 낮추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잠시 기다려주고. 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일상의 멋진 파도타기 응원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해보죠.

0: 네, 돈이 드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했습니다. 이승철의 소리쳐, 네,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들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도 팍팍 나눠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또 함께 해주실 든든한 두 전문가 소개해드려야죠. 최정현 팀장님, 홍하나 팀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최정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홍환합니다.
0: 어떨 때는 나와주시는 두 분이 한꺼번에 이중창처럼 호흡을 맞춰서 인사하실 때도 있고 나눠서 인사하실 때도 있는데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시기 전에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하세요?
1: 그건 아닌데요.
0: 아니요.
1: 전에 그러니까 했던 그 조민현 팀장님은 네. 함께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0: 아,
1: 제가 이제 함께 이렇게
0: 성향에 맞춰 주시는군요.
2: 네. 우리 저는 네. 뭐 그냥 하자는 대로 네. 분위기 봐서
1: 아, 원래 이렇게 네. 안 하셨어요? 네.
2: 저요?
1: 네.
2: 그냥 이제 상대가 하는 대로.
0: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눈빛만 봐도 통하는 전문가들과 여러분의 사연도 또 든든한 마음으로 잘 해결을 해 드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아, 오늘 또 오랜만에 여름 뭐 서핑 파도 이런 얘기로 또 문을 열어봤어요. 지금 뭐 듣고 계신 상황이 어떨지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디 계시든 무얼 하시든 좀 시원한 마음으로 잠깐 상상해 보셨길 바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지는데요. 두 팀장님은 평소에 워낙 바쁘실 테니까 예, 좀 이렇게 서핑, 예? 바다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있는 생활을 하시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올여름 어떤 걸로 좀 시원하게 버티고 계신지.
1: 지난달에 뭐 일도 그렇고 예. 뭐 회사도 그렇고 조금 예.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요.
0: 아, 그래요?
1: 그걸 좀 겪고 나서 한 2박 3일 정도 네. 가족들하고 호캉스를 좀 다녀왔는데 거창한 건 아닌데 예. 좀 그런 거를 하면서 조금 힐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우리 홍 팀장님은?
2: 아, 저는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0: 어쩔 방학이랑.
2: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지금 애들과 놀아주고 있고요. 예.
0: 아, 그건 시원하게 네. 보낼 수 있는 예. 방법이
2: 시원하지 않아요. 애들은 시원하지만 저는 참 더운 여름을 보내고
0: 그렇구나.
2: 있고. 예. 예. 근데 어제 그 뭐 예. 농구 대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0: 방금
2: 예. 그걸로 예. 인해서 예. 제 도파민이 예. 많이 샘솟더라고요.
0: 아드님들이 얼마나 잘 이게 뭐 평소에 우리 전문가들이 상담해 주시는 거 보면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또 저 아이들 교육에도 충실한 분이시겠어요. 우리 홍 팀장님의 그 두 자녀분들은 아들 두 분은 농구 대회에 나가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한 아이는 둘째 아이는
2: 첫째가 우승을 했죠.
0: 첫째 아이는 네. 우승까지. 네.
2: 저 어제 선물을 받았어요.
0: 그래서. 그래요. 네. 이런 게 또 뭐 그 누구보다 시원하게 보내시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부럽기도 한데 괜히 여쭤봤나? 예. 자,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문자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말머리 달아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게 생방송일 수도 있고 재방송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방송 때만 이게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 게 재방송이어도 예. 그 문자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언제든 부담 없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콕 필요한 정보들 콕 집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에 입법 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05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종부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내용이지만 실거주 예외 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정부의 안은 취약과 직장 변경,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된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죠. 여기에 육아나 가족

돌봄을 위해서 거처를 옮기는 경우도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자녀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기존의 주택을 비워두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다음 달 3일 이전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사들여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확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저신용자에게 상품권을 대신 구매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에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받았습니다. 이 계좌는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금 통로로 악용이 됐고요. 돈이 들어오면 인출책이 마트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방식이죠. 이후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해외 조직으로 송금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을 믿기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상품권 발행사 등과 협의해서 무인 키오스크의 구매 한도를 기존의 1회 500만 원에서 하루 1회 1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06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했는데요. 모두 119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82건 가장 많았고요.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등이 뒤를 이었네요. 업종별로는 일반 음식점이 66곳 가장 많았고 식육 판매점이 20곳이었습니다. 적발업체 가운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53곳 형사 입건됐고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곳에는 모두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휴가철 소비가 늘어나는 축산물을 중심으로 음식점, 정육점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까지 단속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넘어가보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죠. 오늘의 출동 지역은 충남 천안입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1: 오늘의 주제는 보험은 지금 당장의 보장보다 은퇴 이후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가 더 중요하다입니다. 갑작스럽게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면서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인데요. 오늘은 월 100만 원이 넘는 부부의 보험료를 어떻게 줄였는지, 실손보험과 갱신형 보험은 어떻게 조정했는지, 그리고 보험료는 낮추면서도 꼭 필요한 암이나 뇌심장 보장은 어떻게 지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예, 자,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61세 가장입니다. 얼마 전 회사 구조조정으로 예상보다 일찍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기다 보니 지금은 생활비라도 보태기 위해서 배송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몸은 좀 고되지만 퇴근길 대문 앞에서부터 풍기는 저희 아내의 요리 냄새가 하루 종일 가장 큰 위안입니다.
1: 여보, 나 왔어. 아유, 냄새 좋다. 오늘 메뉴는 뭐야?
2: 왔어. 고생했네. 당신 좋아하는 차돌 된장찌개 끓였지. 얼른 씻고 나와서 밥 먹어.
1: 근데 식탁에 널려있는 이 영수증이랑 고지서들은 다 뭐야?
2: 아휴, 당신 피곤할 텐데 밥 먹기 전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 나갈 돈 계산해봤는데 우리 집 보험료가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
1: 당신 또 이번 달 그 나갈 돈 걱정하고 있었구나. 내가 직장 그만두고 당신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일단 밥부터 먹자. 그런데 고기는 왜 다 내 앞에 있어? 당신도 같이 먹어.
0: 저는 보험료가 한 50만 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100만 원이더라고요. 거기에다 3년 전 무리해서 마련한 집에 주택담보대출까지 있다 보니 고정지출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던 보험이 지금은 가장 큰 부담이 돼버렸어요. 지금 해지하자니 손해가 걱정되고 이걸 또 유지하자니 보험료 감당하기도 쉽지 않고, 저희 부부보험 지금이라도 제대로 좀 점검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전문가님들 꼭 좀 도와주십시오. 네, 긴급출동 머니 119. 오늘 충남 천안에 사시는 61세 남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셨고 대출 지금 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해도 벅찬데 보험료가 100만 원 정도 월 감당을 하고 계시다니.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1: 네, 처음에 그 사연자분께서 본인 보험료가 한 5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예. 실제 가입 내역을 그 조회해보면서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0: 그렇군요. 전문가들이 살펴보시기에도 많이 놀라셨다 그랬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러셨습니까?
2: 일단 부부 보험료가 예. 100만 원이 아니라 예. 170만 원이었어요.
0: 170만 원. 100만 원도 아니었어요?
2: 네. 우선 우리 사연자분 보험부터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예. 저축성 보험을 제외하고는 보장성 보험료만 월 80만 원 정도였고요. 예, 예. 근데 배우자분이 보장성 보험료도 월 60만 원, 64만 원이었어요. 예. 근데 실손보험 외에도 갱신형 보험이 여러 건 가입이 되어 있어서 현재 부담도 사실 걱정이 되는 건 맞는데 네. 갱신 시기가 도래하면 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더 걱정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결국 그 부부 두 분의 보장성 보험료로만 월 144만 원이었고요. 예. 여기에 저축성 보험까지 포함하면 매달 보험으로만 170만 원이 넘게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 예. 그래서 부인 되시는 분이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었다고 하셨는데 예, 오늘의 사연자분은 100만 원 정도를 알고 계시다가 그 정도로 놀라실 일이 아니었군요. 한 달 보험료가 17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기 대출 원리금 갚기도 빡빡하실 텐데 한 달 보험료 170만 원 정도 되면 이거 상당한 부담인데요?
2: 그렇죠. 일단은 뭐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의 수입과 우리가 지출을 함께 확인을 해봐드렸거든요. 예. 근데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3년 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 집 마련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받으셨고요. 네. 네. 현재 매달 상환되는 대출 원리금만 약 250만 원이었거든요.
0: 아, 많다.
2: 근데 생활비 쓰기도 전에 일단은 그럼 250만 원하고 보험료하고 매달 425만 원이 고정 지출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0: 이거 뭐 숨만 쉬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나간 돈이 한 달에 이렇게 잡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더 큰 문제가 월급을 받아도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지금 이제 퇴직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 어떡하죠?
1: 다행히 그 배우자분께서 요양병원에서 간호 조무사로 근무하고 계셨는데요.
0: 예.
1: 세후 소득이 월 400만 원 정도였고
0: 예.
1: 보유하고 계신 오피스텔에서 월세도 약 8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0: 네네.
1: 또 사연자분도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서
0: 예.
1: 부부의 월 수입을 모두 합하면 약 680만 원 정도 됐고요.
0: 아, 예.
1: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와 대출 상환액만 425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실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5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0: 그래요. 두 부부가 합심해서 뭐 빠듯하게 잘 절약해서 사시면은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금액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단순 계산으로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냐 이게 또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2: 맞습니다. 일단은 그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은퇴 이후예요.
0: 그러니까.
2: 가장 그게 큰 고민이시고요.
0: 예.
2: 두 분 모두는 60대 초반이시거든요.
0: 네.
2: 근데 앞으로도 계속 사실 지금처럼 일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2년 정도 후부터는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때문에
0: 아, 예.
2: 네, 그러면 두 분 합쳐서 180만 원 정도 수령 예정이셨고요.
0: 예, 예.
2: 월세 수입까지 합친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는 일단은 260만 원 정도는 확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 네.
2: 네, 그 시점 이후에도 보험료 대출 부담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사실 노후 생활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이 너무 많으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대출 원리금 갚으시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두 분 소득에 맞게 보험 구조부터 다시 한번 짜보자 이렇게 접근하셨겠네요.
1: 맞습니다. 이번 사례는 앞으로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만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두 분의 보장성 보험료는 월 144만 원에서 최종 60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0: 예. 이게 저 144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보장성 보험료만 지금 일단 살펴봐 주신 겁니다. 이것만 해도 큰 폭으로 줄었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줄면 보장 내역도 함께 같이 많이 준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2: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보장을 무작정 이렇게 막 줄이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꼭 필요한 보장은 최대한 유지를 시켜드리고 중복되거나 활용 가능성이 낮은 보장부터 그 순서대로 정리해서 보험료를 낮춰드렸습니다.
0: 예. 보장은 최대한 지켜드리면서 보험료를 대폭 낮출 수 있었던 방법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뭐부터 출발할까요?
2: 네, 일단 첫 번째 가장 기본되는 실손보험이고요. 두 분 모두 3세대 실손보험 유지하시고 계셨는데 이 보험료가 상당히 이제 나이가 오르면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태였습니다.
0: 예.
2: 그래서 앞으로의 유지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충분히 저희가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해드렸고
0: 예.
2: 두 분 모두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크게 낮춰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0: 예. 현재 기점으로 이제 지금 가입하시는 5세대 실손보험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텐데 요렇게 바꾸면 3세대 가입하고 계셨던 것보다 이제 보장이 달라지니까 이걸 좀 뭐가 나한테 적합한가 뭐가 나한테 유리한가 이래서 전화를 망설이는 분들도 또 많으시지 않나요?
1: 네, 많으신데요. 그래서 저희도 모든 분께 무조건 전환을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이번 사례는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매달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는데요.
0: 예.
1: 현재의 보장과 보험료, 앞으로의 재정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더 적합하다라고
0: 예.
1: 판단을 했습니다.
0: 그래서 이런 이유로 두 분 모두 5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꿔드렸다. 예, 여기서 또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요. 실손보험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또 다른 건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습니까?
2: 네, 두 번째는 앞으로 보험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갱신형 특약들
0: 아,
2: 보험을
0: 예.
2: 정리하는 건데요.
0: 네.
2: 우리 사연자분께서 한 건, 배우자분이 네 건, 갱신형 보험 각각 가지고 계셨거든요.
3: 예.
2: 근데 지금은 사실 보험료가 괜찮아 보여도 갱신 시점이 도래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보장은 비갱신형으로 재구성해드렸고요. 예. 유지 가치가 낮은 보험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0: 갱신형은 젊을 때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은퇴 전후로 해서 이때는 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정리를 해주신 거군요.
1: 맞습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 자체가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상담에서도 앞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그 상황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0: 예. 우리 두 분의 보장 중에 사연자 그 부부의 보장 중에 어떤 걸 남기고 어떤 걸 정리해야 되겠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셨을까요?
2: 일단 보험에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우선순위는 있거든요. 사연자님 부부 가장 큰 고민이 당장 보험료를 유지하는 것이었고 보험을 암, 뇌, 심장 같은 핵심 질환 보장을 먼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린 후에 두 분도 같은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간병보험하고 치매보험은 과감하게 조금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담하실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드린다. 함께 따라가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두 분의 전문가님도 일반적인 케이스들을 많이 모실 테니까 특수한 상황에 딱 닥치셨을 때도 일단 어떤 기준이 있으실 텐데 그런 큰 기준 외에도 우리 사연자분들이 상담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런 특수한 그 조건들도 함께 고려를 해가면서 현재 상황에서 이분들한테 어떤 보장이 제일 필요한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대신 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대비는 더욱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사연자분께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셨고 배우자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도 있었는데 당뇨까지

0: 관리를 하고 있는 예. 중이셨습니다. 따라서 암이나 뇌심장 질환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1: 예.
0: 다만 두 분 모두 입원 치료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상품으로 준비하기는 보험료 부담이 조금 있었습니다.
1: 그렇겠네요. 두 분 다 또 병력이 있으셔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필수 보장이라고 하는 암 관련, 뇌 관련, 심장 관련 보장들 다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2: 네, 물론입니다. 여러 보험사 인수 기준 비교한 결과 두 분 모두 간편 심사 보험 준비하는 데는 가장 합리적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었고요. 우리 특히 배우자분 같은 경우는 네. 입원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준비를 해서 네.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드렸고요.
1: 예.
2: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과거 긴 입원 이력이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장은 조금 더 비싼 조건이었는데
1: 네.
2: 다만 앞으로 1년 동안 혹시나 입원이나 수술 없이 건강관리를 잘 하신다 네. 하셔서 청구한 내역이 없다 하시면 추후에 심사를 통해서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방향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안내를 같이 해드렸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가입할 때 조건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것까지 챙겨주셨어요. 지금 오늘 사연 주신 분은 그 배송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셨잖아요. 그 직업 특성상 보험 가입할 때 또 챙겨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배송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기존에 가입해 두셨던 라이더 보험이라고 있는데요.
1: 예.
0: 이건 계속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운전자 보험도 보장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1: 예.
0: 또 새로 마련한 집에는 화재 보험이 없어서 이 부분도 그 꼼꼼하게 보완을 좀 해드렸습니다.
1: 화재보험까지. 예.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해결책이 나왔는지 쭉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0: 네, 최종적으로는 부부 두 분 모두 암 진단비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기본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1: 예.
0: 암 주요 치료비와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한 치료비 특약까지 함께 구성을 해서 치료 과정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를 좀 해드렸습니다.
1: 네.
2: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복 보장이 가능한 뇌, 심장 수술비하고 순환계 주요 치료비 그리고 질병상의 수술비까지 함께 보완을 하면서
1: 예.
2: 실손보험과 균형을 이루도록 함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예. 고정 지출이 너무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됐는데 보험료를 일단 크게 줄여주셨고요. 또 나한테 필요한 보장은 더 체계적으로 이번에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0: 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보험료를 그냥 줄이자 이게 아니었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예.
0: 아무리 좋은 보험도 유지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지금 내 소득에 맞는 보험료인지 은퇴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예. 아, 참 막막한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상담 시청하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의 전문가들의 해결책을 딱 듣고 나서 굉장히 좀 마음 좀 편안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2: 네, 네. 우리 그 사연자님께서 네. 상담 마친 뒤에는 앞으로 계획이 그래도 조금은 선명해진 것 같다라고
1: 그러니까.
2: 말씀해 네. 주셨고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우리 노후도 준비도 차근차근 이제부터 해보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도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1: 그치. 이게 저 사전상의 보험의 정확한 의미 아니겠어요? 예. 월 보험료가 100만 원이 훌쩍 넘어서 고민이셨던 우리 61세 남성분 실제로 매달 170만 원 넘는 보험료를 내고 계셨으니까 어마어마한 부담이셨는데 이 중에 보장성 보험료만 아까 144만 원 정도 내고 계셨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조건 해지한 게 아니고 갱신형 그리고 우선순위가 좀 낮은 보장은 덜어냈고 암, 뇌, 심장 관련 이런 핵심 보장 또 수술비 이런 것들은 비갱신형으로 다시 잘 채워드렸고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만 월 60만 원까지 줄일 수가 있었네요. 내 은퇴 후에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나? 내 은퇴 후에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유지할 수 있나? 이것까지 잘 살펴보셔야 나한테 좋은 보험이 된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내 보험 점검도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무료 상담 이쪽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 이름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고요. 상담 두 글자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긴급출동 머니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 텐데 아 소비자 민원실 예, 저희 또 하나하나 사연 해결해 드릴 시간이 다가오는군요. 앞서 그 기타의 신 함춘호 형님 시간에 또 나오셨던 육중한 밴드의 노래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시원하게 한 곡 들으시고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육중한 밴드 서핑 with my love. 바다가가가 바다가가가 바다가가가

0: 어머니 특별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경제용어에서부터 저축보험, 연금 등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 어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머니특별시 소비자민원실의 문이 활짝 열렸고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최정현, 홍하나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민원은 2838번님. 끝자리 좋으시다. 예. 예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방송에 살... 이분 전에 0827번님 사연부터. 예. 암, 뇌, 심장 관련 필수 보장. 예, 이런 얘기 방송에서 듣고 나서 바로 또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고. 평균적으로 진단금을 어느 정도로 보장을 해놓으면 든든할까 하는 질문이시네요.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1: 네, 네.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보통 저희가 말씀드릴 때에는 내가 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짧게는 6개월, 6개월에서 1년, 예. 뭐 길게는 2년 정도의 생활비 정도는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예. 내 가정 상황에 맞게 생활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이 정도가 적정해 보이는 수준입니다.
0: 예, 요거는 뭐 저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맞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네. 그거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액수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예, 예.
0: 자, 2838번님 소개해드리다 말았는데 예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하나 있다고 하셨고요. 저희 시간 통해서 알게 되신 감액 완납. 요거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보험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셨대요. 그런데 이 보험은 감액 완납이 불가하다 이런 대답을 들으셨대요. 오, 감액 완납. 방송 들을 땐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왜 제 보험은 안 되는 건지 제가 뭘 잘못 가입한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오, 이게 다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감액 완납 제도.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감액 완납 제도를 소개해드리면서 예.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아쉽게도 모든 종신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해지 환급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 해지 환급금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2: 일단 감액 완납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미리 적립되어 있는 해지 환급금으로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까지 쌓인 해지 환급금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개념이죠.
0: 이게 그냥 줄여주는 게 아니군요. 예. 그 쌓여있는 해지 환급금으로 대신 이제 납부해주기 때문에, 감액 완납이란 이름이 붙었구나. 그럼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당연하게도 해지 환급금이 좀 적은 상태라면, 감액 완납이 안 되는 거겠네요?
1: 맞습니다. 예. 가입 기간이 짧거나, 갱신형 특약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적립되는 해지 환급금이 생각보다 예.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앞으로 낼 보험료를 대신할 만큼의 재원이 부족하면, 보험사에서도 감액 완납을 승인하기가 어렵습니다.
0: 그렇군요. 감액 완납이 안 되면 보험을 유지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걸 또 해지해야 되나 이럴 때 고민이 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감액 완납을 꼭 활용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인데 그게 안 된다면 뭐 혹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2: 있는데요. 일단은 감액을 네. 하셔서 유지를 하는 방법이에요.
0: 감액을
2: 완납은 안 되지만 유지는 할 수 예, 있다는 예. 건데 예. 감액 완납처럼 보험료를 완전히 없애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사망보험금을 줄여가지고 보험료 자체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0: 아예 감액을 하시는 거군요. 진짜로.
2: 네. 예.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 1억이라고 하면 5천만 원으로 줄이면 매달 내는 보험료도 반 정도 줄잖아요.
0: 그렇겠죠.
2: 그러면 이 줄어든 보장만큼의 해지환급금을 일부는 또 해지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예.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되는 분들한테는 보장을 조금 줄이더라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0: 보험 자체를 해제해버리는 건 아니고 꼭 유지하고 싶은데 이 돈 내는 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보험금 자체를 줄여서 내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도 줄이는 감액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군요. 이쯤에서 문득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퀴즈 시간이 또 문득 등장하고 있죠. 오늘 어떤 분이, 최 팀장님이.
1: 네.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종신보험의 특약은 가입자가 원하면 어떤 특약이든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맞나요? 제가 맞게 들은 건가요? 종신보험의 특약은 가입자가 원하면 어떤 특약이든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다?
1: 네.
0: 에이, 설마 그런 상품이 있으려고. 에이, 설마. 그런데 또 함정이 있으려나? 잠깐만. 제가 너무 자신 있게 지금 뭔가를 들려고 했는데 최 팀장님이 슬쩍 미소를 짓고 계시네요. 아, 최 팀장님 안 그래도 미소가 멋진 남자인데 저 눈빛을 보고 나서 마음이 흔들리네요. 잠깐만. 종신보험의 특약은 가입자가 원하면 어떤 특약이든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다. 아니겠지. 정답은 X. 아유, 다행이다. 네. 아니죠, 아니죠.
1: 네. 종신보험의 특약이라고 해서 모두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이나 다른 특약과 연계된 경우에는 삭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이게 마음대로 다 없앨 수 있으면 그 보험 상품이 어지러워질 것 같은데.
2: 그래도 네. 선택 특약이라고 하면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은 대부분 삭제 가능하시고요.
0: 네.
2: 다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이 있는데 네. 특약 삭제를 하는 거는 당연히 해지와 같은 개념이에요. 아하. 그래서 한번 삭제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0: 아, 그 항목은 다시 복원이 힘들군요.
2: 네. 그래서 예전에 가입한 보험에는 지금은 판매되지 않는 좋은 보장들이 포함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0: 예, 예.
2: 일단 뭐 단순하게 보험료 줄이기 위해서 성급하게 본인이 삭제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예.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0: 그래요. 결국은 보험료 줄이는 것도 중요한 순간이 오지만 내가 꼭 필요한 순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보장을 남기고 어떤 보장을 정리할지 잘 한번 고민해보는 과정. 또 우리 홍하나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서 예.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는 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이 보험은 가입할 때도 중요하지만 정리할 때는 더 신중하셔야 하는데요. 감액 완납이 가능한지, 감액이 유리한지, 특약을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는 가입 시기와 상품 구조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0: 예. 감액 완납이 되지 않는 이유, 또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감액 방법, 또 특약을 삭제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꼼꼼하게 이어주셨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시점에 무조건 해지부터 결정하시기보다는 내 보험 정확한 분석 그리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요 과정 꼭 필요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신 분들 50원 1호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상담 두 글자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립니다. 소비자 민원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다음 민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름이 되면 더 뜨거워지는 가수, 네. 더 뜨거워지는 노래 한 곡 준비되어 있네요. 화사 씨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노래래요. 네. 화사의 출리. Giving it all on up to you. Straight on one fighter. Let's 빛이 나는 소리 잘 커 썰어다 뒤집어줘 발칵 니 가슴 쑥 가슴 chill it, chill it, chill it, chill it.

0: 자,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정현, 홍하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다음 민원 넘어가 볼게요. 9120번님, 작은 카페를 창업하셨대요, 얼마 전에. 화재보험 궁금하신 거군요. 생각보다 보험료가 꽤 비싸더라고요, 가입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했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건물 등급, 적용 요율 이런 걸 조정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료는 그렇게 조금 줄였는데 혹시 나중에 진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가입해도 괜찮은 건지 질문하셨습니다. 예, 화재보험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1: 네, 은근히 많은데요. 예. 많은 분들이 화재보험은 건물 면적 정도만 확인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건물 구조와 업종, 내부 시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0: 예, 화재보험, 건물 등급, 적용 요율 뭐 이런 얘기도 아까 문자에 있었는데 이런 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네, 일단 화재보험이요. 건물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지 아니면 예전에 목조 건물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업종 특성이나 주방 환경 상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가스를 사용하느냐, 뭐 화기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예. 그리고 그 건물에 속해 있는 다른 업종들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용되는 요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2: 그래서 결국 실제 위험도에 맞게 가입을 해야지 적정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0: 설명을 듣고 보니 그렇겠네요. 당연하게 따져볼 게 많겠군요. 화재보험도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할 때 그 계약 전 알릴 의무,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병력이 있다, 뭐 치료 이력이 있다 이런 것들. 화재보험 같은 것도 혹시 그 내가 미리 알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1: 네, 똑같습니다. 화재보험 역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라고 있는데요. 만약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실제와 다른 건물 구조나 업종, 주방 환경으로 가입했다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0: 이게 뭐 가입 때는 어떻게 그냥 넘어간다 해도 실제로 만약에 예.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일어났을 때 보험사에서 가입 당시 내용이 맞는 건가, 이것도 일일이 확인을 하는 건가 봐요?
2: 네, 당연하죠. 이게 보상이 크기 때문에 예, 예. 실제 화재 난다면 보험사에서 나오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건물 구조, 업종 형태, 영업 형태, 화재 원인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게 되고요. 네. 이 과정에서 가입 당시 알릴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이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이 뭐 감액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지급이 거절될 수도 예. 있는 경우 있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또 계약 자체도 직권 해지되는 상황까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구나. 화재보험. 질문 들어와서 오늘 저 화재보험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있는데 불났을 때 내 점포, 내 가게만 피해를 입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옆 가게나 다른 층으로 불이 번졌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1: 네, 내 점포만 화재가 나도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이 화재가 옆 점포나 다른 위아래 층으로 번졌을 경우에는 네. 화재 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절 알릴 의무 사항이 그 위반 문제가 되면 예상치 못하게 훨씬 큰 그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0: 예. 내가 내 점포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서 배상 책임까지 질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혹시 실제와 다르게 지금 화재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나중에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2: 네, 일단 뭐 실제하고 다른 사항 가입된 게 있다면 예. 확인하셔가지고 가능한 빨리 바로잡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담당 설계사나 보험사 연락해가지고 예. 현재 건물 구조, 업종, 형태에 맞게 계약돼 있는지 바로 변경 가능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예.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가입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2: 그리고 보험료는 혹시나 뭐 그렇게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지만 일단 사고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상받는 게 보험의
0: 그럼요.
2: 목적이니까
0: 그럼요.
2: 그게 훨씬 중요하니까 바로 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0: 네. 화재보험 얘기 나눠봤는데 보험료 아끼는 것보다 진짜 제일 중요한 거죠. 혹시 모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인가. 화재보험 가입 혹시 고려하고 계시거나 또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내가 가입한 보험 제대로 가입이 돼 있는 건가? 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와 함께 꼭 한번 재점검 해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50원 이름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상담 두 글자 말머리 달아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910번님은 가게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화재보험 얘기예요. 화재보험에 건물주가 가입해 있다고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저도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하셨네요.
3: 예, 이거 궁금하다.
2: 임대를 하고 있는 분이 예.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건물주가 화재보험 가입을 하셨는데 예. 건물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상받는 예. 부분이 건물 자체
3: 그렇겠죠.
2: 그리고 화재 손해 보상 같은 거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해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임차인 화재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으흠. 내가 소유한 집기라든지 뭐 재고라든지 시설 같은 그 자산도 손해보상을 예. 포함시켜야 되고요. 예. 그리고 혹시나 내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 건물 자체에 피해가 주게 되면 네. 건물주 보험에서 화재보험사에서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구상권 청구니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3: 따로 피해 보상해 줘야 되는 경우 아까 그 사연에서 만나봤던
2: 원상 복구의 의무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피해 보상도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가입해 두시는 걸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3: 그렇군요. 건물주가 따로 화재보험에 가입해 둔 상황이라도 지금 홍 팀장님이 지적해 주신 요런 것들은 다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런 것까지 보장이 다 되려면 나도 화재보험을 좀 보완해서 가입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조언이셨고요. 6687번님도 화재보험 얘기 물어보셨어요. 저는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고 제 명의로 된 집이 따로 있습니다. 아, 지금 살고 계신 집과 명의로 갖고 계신 집에 다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해둬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시네요.
1: 네. 일단 두 개 나눠서 말씀드리면 예.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있다. 이거는 아까 홍하나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3: 예.
1: 집주인이 뭐 화재보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 일단 내가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화재보험이 있는 게 좋습니다.
3: 아, 예.
1: 왜냐하면은 윗집에서 불이 나서 옮겨 붙었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내 잘못이 아니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고요.
3: 예.
1: 제 명의로 된 집이 따로 있다.
3: 예.
1: 이거는 이제 뭐 그 임대를 줬는지 예. 아니면 그냥 집이 있는지에 따라 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3: 아, 그래요.
1: 임대를 줬다라고 하면 네. 임대인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있는데요.
3: 예.
1: 이걸 가입하시는 게 맞고
3: 네.
1: 임대를 주지 않았고 그냥 집만 있다라고 하면 그냥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맞는 화재보험 상품은 따로 있을지언정 어쨌든 가입하시는 게 좋은 거네요.
1: 맞습니다.
3: 예. 각각 따로따로. 화재보험에 대한 또 경각심이 부쩍 이는 시간입니다. 7611번님 사연 하나만 마지막으로 볼까요? 요가원에서 스트레칭 하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어이구 걷지도 서지도 못하게 돼서 병원에 갔더니 넘어지거나 부딪힌 게 아니기 때문에 상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 보험 청구하실 때. 상해보험 청구가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들의 판단을 물어보셨습니다.
2: 일단 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가능성은 네. 있는데 진료 기록하고 병원 진료 기록하고 어떻게 다쳤는가가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 작용할 것 같아요.
3: 예.
2: 예를 들어서 요가하다가 다쳤다는 이 사실만으로 무조건 상해 인정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3: 아, 그래요?
2: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동작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급격하게 일어났다 하면은 상해 주장은 해볼 수는 있어요.
3: 예.
2: 그런데 그게 질병이나 아니면 퇴행성 질환 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이 악화가 된 경우에는 질병 코드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3: 상해는 아니구나.
2: 네, 그게 그렇다면. 질병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3: 예, 질병과 상해 판단이 우리 언뜻 가입할 당시에는 뭐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구체적인 사연으로 들어가니까 요가원에 스트레칭 하다가 삐끗한 거는 이게 질병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상해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아, 이게 애매해지는군요.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상해로 판단이 되려면 뭐 증거자료 같은 게 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럼 그 요가원 같은 데서 뭐 증언을 얻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좀 확보해가지고 청구하면 상해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2: 일단은 처음에 초진 병원에 가셨을 때 이 초진 차트를 작성을 하실 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정확한, 가장 중요하세요.
3: 정확한 설명으로 정확한 코드를 진단받아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과 함께 돈 되는 정보들 가득 나눠봤습니다. 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큼 꼭 좀... 필요하단 원포인트 정보를 짧게 한마디씩 해주셔야 되겠네요. 아, 이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1: 네. 보험은 보장도 중요하지만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가 더 중요하다입니다.
3: 네.
2: 뭐 보장은 든든하게 준비하시고 불필요하게 세는 보험료는 가볍게 한 번쯤은 다이어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3: 고맙습니다. 최정현, 홍하나 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달이 차오른다 가자 짧게 들으시고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4: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0: 가자.
1: 티비에스 캠페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4: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5: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1: TBS 교통정보.
6: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의 3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이 일대로 불편하고요. 이후로도 반포대교까지 쭉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사로 뒤로 한남대교에서부터 정체고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으로는 국민대 램프 부근 3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종암분기점에서부터 밀리고 북부간선도로 묵동 나들목에서 원릉분기점 구간은 양방면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안성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안성 나들목에서부터 어렵고요. 서울 요금소 부근 도로 2차로에는 화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도심 방면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33.2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앤디 최강일구입니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조사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돈, 가족, 건강, 수명 등등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나라별 기준은 다 다른데요. 그러나 이 질문만은 공통이라고 그러네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어제 한 걱정 중에 오늘 잊어버린 걱정이 있다면 그건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바뀔 일이 아니라면 그것도 걱정거리가 아니고요. 또 오늘 문득 드는 생각 중에 아마 내일이면 기억도 없이 사라질 사소한 걱정도 걱정거리가 아니죠. 괜히 사소하는 걱정보다 그래도 즐겁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오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기라. 실버돌 신전싱어 가왕에 빛나는 가수입니다. 남산이 부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차만 타면

남산에 차만 타면 웃는데, 네. 생방송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40도 넘나드는 그야말로 폭염이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피부에 닿는 공기가 확실히 근데 달라졌어요. 이번 주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고요. 기온이 조금 낮아지

관리가 필요한 곳인 만큼 공사 측이 더 이상 노숙자 문제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숙인 인권단체인데 홈리스 행동 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해서 43.3% 나왔네요. 취임 후 최저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고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은 37.6%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하락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6.4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서 폭염 또 경제불안 요인까지 중첩이 되니까 서울 보수층 고령층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서 긍정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성접대 의혹이 이게 뭐 해외에서도 보도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건 뭐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축구협회가 2011년, 2012년 월드컵 올림픽 예선전 3경기하고 평가전 4경기를 합쳐서 1급 경기에서요.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했음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요게 이제 뒤늦게 밝혀져가지고요.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불거진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해당 사태가 발생한 거는 무려 15년 전인데 경찰이 곧장 수사하기에는 이게 또 공소시효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되겠죠, 앞으로. 그리고 경제뉴스로 코스닥의 무더기 상폐 위기다 이런 기사가 뜨고 있는데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이번 주 목요일 13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부터 강화된 코스닥 상장 폐지 기준에 따른 첫 관리 종목 지정이 시작이 된다고 그러네요. 내 주식이 상장 폐지 카운트다운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인데 계좌에 코스닥 중소형주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실 것 같고요. 제도부터 짚어드린다면 7월 1일부터 코스닥 상장 유지에 필요한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150억에서 200억 원으로 올랐고요.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도 상장 폐지 대상에 새로 포함이 됐습니다. 눈에 띄는 뉴스 몇 가지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잠시 후 나눈 선물제 오랜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을 먼저 듣고 시작할게요. 일산 멋쟁이 청취자께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문세 가을이 오면을 신청합니다. 조금 있으면 춥다 소리 할 거예요. 아, 빨리 그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3일 날인가가 쳐서죠. 네. 이문세 노래 듣고 나는 선물하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네, 돈가스 퀴즈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돈가스 퀴즈는 지금 뭐 돈 벌러 회사는 못 나오고 알바 현장으로 갔는데요. 네. 저하고 파블로 PD하고 엔지니어 3명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주도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먼저 오늘의 돈가스 퀴즈입니다. 돈가스가 내는 게 아니고 파블로가 내는 퀴즈입니다. 파블로 퀴즈라고 바꿔야 될까요? 이제? 네. 자, 코스닥 무더기 상폐 위기다 이런 뉴스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련한 퀴즈를 올려놨습니다. 1996년 7월부터 조직해서 운영하는 증권시장, 거래소 시장에 상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 등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서 투자자들에게는 거래소 상장 주식 위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능을 하죠. 이 시장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보기 두 개입니다. 1번 코스닥, 2번 나스닥. 네. 나스닥은 미국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답 모르시면은 그냥 1번 쓰시면 되고, 자, 먼저 샵 0951 문자창에다가 퀴즈 정답 먼저 적으시고, 두 번째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나눔 선물 듣고 계시다가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 장독대의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의 아탑동 마켓 사라다의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에서 중학생 수강권,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인천 서구 백암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면과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에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코큐민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자, 이 중에서 받고 싶은 나눔 선물 적으시고, 자, 세 번째 적으실 거는 누구하고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저희가 문자를 다 막아주고 추첨해서 당첨자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첫 번째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망 중소기업 등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시장의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1번 코스닥이냐, 2번 나스닥이냐. 모르시겠으면 그냥 1번 적으시면 됩니다. 자, 많이 문자 참여 부탁드리고, 4567번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요.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 수고 많고요. 7월 28일 날 사연이 세우게 되고 한우국밥 당첨돼서 좋은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서 연락드려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청취자분들 간혹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 스텝이 없다 보니까 뭐 지금 파블로 저 내후년에 환갑되는 저 아저씨 PD 혼자가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오늘 말이에요. 나도 이런 경우 있어요 하시는 분들 문자로 지금부터 좀 보내주세요. 저 파블로 PD가 오늘 안에 싹 정리를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당첨을 됐는데 아직 상품 연락이 없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여러분 민원 접수받아서 오늘 안에 싹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아의 노래 인생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순아 씨의 인생역이라는 노래를 듣고 왔는데 이 노래의 작곡자가 누구냐면 KBS 전국 노래자랑 있잖아요. 거기 악단장인 신재동 씨가 작곡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듣자니까 이 신재동 악단장도 자신이 직접 또 노래 신곡을 내고 노래 부르고 다닌다 그럽니다. 어제 마블로 비디 저 신재동 악단장도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나와달라고 부탁처 한번 해봐요. 아, 악단장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노래까지 하고 이 양반 노래는 잘하나 모르겠네. 하여튼 저 옛날에 그 송해 선생 살아계실 때 신재동 악단장 저희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송해 선생님한테 귀염도 많이 받았다고 자랑을 했었는데요. 네,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돼서 나와준다면. 자, 지금부터 나눔 선물 당첨자를 이제 발표를 해드릴 건데 먼저 퀴즈 정답부터 말씀드려야죠. 유망 중소기업 안정적인 자금 조달 목적으로 하는 증권시장이 뭐냐. 정답은 1번 코스닥이죠. 네. 나스닥은 미국입니다. 그 전에 3891님께서 오늘 저 아직 나눔 선물 해결 안 되신 분들 민원 문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3891님이 바로 보내셨네. 안녕하세요. 7월 29일 날 수요일 날이었는데 그러네요. 7월 29일 2주 전에 60세 직장인이자 주부인 아줌마예요. 저는 하남시 한우국밥 6인분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시네요. 예, 3891님 아유 죄송합니다. 자, 저 파블로 PD보다 두 살 누님이신가 본데 파블로가 즉시 방송 끝나고 여기저기 연락해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지금 또 당첨자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당첨자는 0380님. 정답 1번 코스닥이고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63살 가장입니다. 에센스 크림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 8월 15일 날이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30주년 됩니다. 요양보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집사람을 위해서 에센스를 결혼기념으로 선물하고 싶네요. 허리케인 라디오 빠른 정상화 기원하고요. 고맙습니다. 0380님한테 자 이부스 볼륨에서 인체 제대혈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보내드릴게요. 15일날 광복절날이 결혼 30주년이라고 하시네요. 이어서 1081님께서 나눔 선물 당첨자가 아니고요. 나눔 선물 받으시고 상품 후기를 적어주셨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조금 견딜만 합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토요일 날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에 가서요. 친절한 주인 사장님, 맛있는 음식, 아내와 딸, 내 집 식구와 같이 가서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특히 사장님께서 다른 곳에도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너무 고맙고요. 특히 음식이 시래기 코다리 잘 어울리고 맛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 점심 특선 세트 2인분을 받으셔가지고 갔다 오셨군요. 그렇죠? 코다리찜에는 역시 그 시래기 아 얼큰한 국물하고 이게 최고죠. 예. 동백 코다리 명가 사장님께도 감사한 말씀 또 전해드리고요. 8526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 코스닥이고요. 저는 소밥을 주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소밥. 매일 운전하다 보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자주 듣고 있고요. 저희 기사 대기실에 냉장고가 있는데 김치 항아리 좀 보내주면 김치 담아서 우리 기사들하고 라면 끓여 먹을 때 쓰고 싶습니다. TBS의 정상화 기원하고요. 시장님은 뭐하고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소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8526번님 소밥을 주러 다닌다. 그러면 뭘까요 도대체? 목장에 있는 소들한테 염물을 갖다가 건초더미 같은 거 이렇게 운반해 주시는 분인가? 여 파블로 이분 전화 좀 해봐. 8526번님. 예. 저기 8526번님은요. 휴대폰 번호 말고 서울로 해가지고 일반 전화가 오게 되면은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새싹 문자로 9795번님.

당첨되셨어요. 정답 1번이고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장이동의 떡볶이를 받고 싶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예. 자, 허리케인 라디오 잘 듣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겠네. 예. 자, 그러면 9795번님께 서울 성북구 월곡역 인근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 4인분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계속 발표해드릴게요. 역시 실버돌 힘든 싱어 출신의 가수죠. 네, 저희가 금요일 날 하는 실버돌 힘든 싱어에서 가수들을 저희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80 우리 세대에 딱 맞는 맞춤형 가수들이 등장합니다. 유명한 가수죠.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최신영이 부릅니다. 있는 거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있어야 주는 거지 뭐 없는데 뭘 줘요.

네, 최신영의 있는가 주는가 듣고 왔습니다. 6199님께서 네, 민원 문자 보내셨어요. 저는 옛날에 화내는 남자 사연 보내서 당첨돼갖고요. 돼지갈비 2인분을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6199님 저희가 알아보고요.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8526번님. 아까 그 소밥 주러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 계신데 예, 전화 연결을 빠블로가 했는데

0: 나봐요. 예. 8526번님 전화 연결했어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목소리 좋으십니다. 걸걸하십니다. 어디세요, 지금?
1: 여기 안성 미양입니다.
0: 안성이에요?
1: 예, 미양이요, 미양.
0: 미양. 나 삼죽이요, 삼죽.
1: 아, 예.
0: 아니, 소밥 주러 다니는, 뭐, 건초 운반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1: 아, 이게, TMR이라고요? 젖소, 소밥이에요. 예, 건초랑 사료랑 다 섞어 놓은 거예요.
0: 아, 그저 왜, 가을 추수, 가을 거지 끝나면은, 그지, 뭐야, 파얀 그, 뭐야, 그 둘둘
1: 아,
0: 말아놓은 거, 그거?
1: 그거는 지푸라기고요.
0: 예.
1: 저희는 이제 젖소들이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되니까, 이게 공장에서 다 사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차로 실어다 주는 거예요.
0: 아, 그걸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약자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1: 그냥, 영어 뜻까지 모르겠는데, TMR이라 그러거든요. 젖소 TMR.
0: PMR?
1: 예, TMR.
0: ST?
1: T요,
0: TMR?
1: T. 예, TMR.
0: TMR인가 보다, TMR.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젖소한테, 예,
1: 예, 젖소.
0: 요거를 공장에서 TMR이라는 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1: 예.
0: 그래가지고 운반을 해서 젖소들한테 먹이는 거군요.
1: 예.
0: 그러면 이게 일반 그, 건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각종 영양분이 다 들어가나 보죠?
1: 그렇죠. 이제, 이 일반 푸른 그냥 풀이 젖소가 한 네다섯 가지를 먹는데, 그런 걸 이제 다 섞어가지고, 면실이나 비트, 각종 사료들을 다 섞어 놓은 거죠.
0: 아, 그러면 이게 다 옵션에 따라서 목장에
1: 예.
0: 있는 주인이 이거 갖다 주세요, 저거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구나. 예, 지금 저 빠블로 PD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젖소 TMR이네요. TMR이라는 게 조사료하고 농후 사료를 완전하게 혼합해서 자유급식 형태로 급여하는 방식이고, 반추위 산도 변동을 줄여서 유지율과 산유량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인터넷에 돼 있네요. 여보세요? 예.
1: 네.
0: 그러면은, 그, 뭐, 지금, 이, 목장은 뭐, 안성만 보내는 그런 일이야? 아니면 뭐, 무대가 어디게요?
1: 이천 여주 안성 이렇게 다
0: 아,
1: 다니고.
0: 이 수도권, 이천 여주 안성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오늘 미양 날씨 지금?
1: 태풍 왔다가 그래도 조금은 시원한 것 같아요.
0: 조금 시원한 거. 지난주에는 어땠어요?
1: 젖소들도 밥도 안 먹죠, 뭐.
0: 오늘은 어땠어요?
1: 오늘은 그래도, 어제부터는 조금 이제 소들이 밥을 먹는 것 같아요.
0: 오,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전문가들이시니까 딱 보면 아시겠네.
1: 예, 네, 많이, 하루에 한 2톤 가는데, 100kg, 200kg씩 막 줄죠.
0: 그렇군요. 네. 자, 더우면 하여튼 젖소도 입맛을 잃게 되나 보죠, 그게?
1: 그럼요.
0: 이게 딱 보면 알아요?
1: 아니, 목장이 더우니까요. 사람도 더우면 밥을
0: 그러니까
1: 안 먹는 거죠.
0: 목장 이제 덥고 그러면은 저 젖소들도 식욕부진에 걸려가지고 염물을 줘도 시큰둥하고 그런가 보죠?
1: 그렇죠. 선풍기도 틀고,
0: 근데
1: 그래도 힘들고.
0: 선풍기를 틀어봐야 더운 바람만 나갈 거 아닙니까?
1: 또 요새는 이렇게 안개분무라고 해서 이렇게
0: 예. 네.
1: 수증기를 이렇게 뿌리고 또 선풍기가 이렇게 시원하게 또 뿌려주고 그런 것도 있고.
0: 예. 근데,
1: 요즘 목장들이 많이 좋아졌죠.
0: 예. 근데, 에어컨은, 그거 못 틀겠죠? 워낙 밀폐된 데도 아니고, 목장이.
1: 그렇죠.
0: 에어컨 틀어주는 목장은 없나요?
1: 아직까지는 못본것
0: 예,
1: 같아요.
0: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TMR을 어느, 공장은 어디 한 군데에서 딱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천, 안성, 여주 이쪽으로 공급을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1: 예.
0: 공장은 어디 있어요?
1: 저희 공장은 저 남이천 IC 옆에 있습니다.
0: 남 어디요?
1: 남이천 IC.
0: 아, 남이천 IC 중부고속도로?
1: 예.
0: 오, 거기 있군요. 그일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1: 그래서 지금 한 1년 정도 됐어요.
0: 오, 1년. 뭐 길진 않으시네.
1: 예.
0: 오,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찬 건 어떤 거예요?

0: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1: 일하는 자체가 보람차다. 예. 그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0: 그전에는 저 형틀 목수 일했죠.
1: 목수. 형틀 목수라는 건 뭐예요?
0: 옹벽도 칠 수 있고,
1: 예.
0: 전원주택 같은 거 기초.
1: 예, 예.
0: 기초매트 예. 이런 거 하러 다니고, 철근도 하고.
1: 일종의 뭐, 건축, 예를 들면 토목공사 비슷한 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기초를 다지는?
0: 토목도 하고, 건축도 하고, 다 하죠.
1: 네. 허리케인 라디오는 이 시간 되면 자주 들으셔요, 그러면?
0: 거의 매일 듣죠, 매일.
1: 매일? 예,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기사님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김치 네. 안식에 좀, 그 김치 사각 항아리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기사님들이 네. 전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0: 저희 기사님들이 15명 정도 돼요.
1: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님들하고 저 기사님들은 그 TMR 공장에 계신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0: 예, 네, 저희는 운행만 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 일단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0: 네.
1: 예. 자, 그러시면 자 오늘 이렇게 하여튼 또 날도 덥고 그랬는데 열심히 또 일하시고 젖소들을 위해서 일해주시고 정말 고마운 것 같습니다. 저 뭐 신청곡 같은 거 좀 있으세요? 듣고 싶은 노래?
0: 여기요.
1: 예.
0: 여기. 매일 그 성환 씨인가?
1: 네, 성환 씨 아름다워라.
0: 아름다워라.
1: 아 성환의 아름다워라를 아세요?
0: 아니 내일 듣다 보니까 그 노래가
1: 오늘 나올 건데.
0: 예.
1: 네. 오늘 성환 씨하고 어떻게 인척 관계 되세요?
0: 모르죠 전.
1: 근데 성환 가수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0: 아니 요새 라디오에 매일 나오니까.
1: 아름다워라 이 노래잖아요, 그죠?
0: 그렇죠.
1: 근데 그거 3배 출연하면 그 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네. 틀어드려. 아, 뭐 그거 말고가 아니고. 자 그러면 자 예. 8526번님 신청곡으로 성안에 한번 불러보실래요? 아름다워라 요거만.
0: 그냥 뭐 아름다워라. 행복했던 시간
1: 오 저보다 가사를 더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예, 아름다운 네. 하루 보내세요.
0: 네.
1: 김치 항아리 보내드릴게요. 네. 아 성환이 노래 떴다 이거. 아름다워라. 자 지금 나갑니다.

네, 안성 이천 여주 지역 젖소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계시는 청취자님의 신청곡 성아는 가수의 아름다워라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성아는 아름다워라를 많이 틀어는 드렸는데 청취자의 신청곡으로 틀어보기는 처음이에요. 네. 지금 성아 씨가 오늘 3부 출연을 위해서 미리 와 있었는데 이 신청곡을 이렇게 막 한다고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저 부주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밖에 보니까 자기 노래를 어떤 청취자께서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싱글벙글하고 있습니다. 예. 3223님께서 9508번 마을버스에서요 허리케인 라디오 190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유, 3223번 자 청취자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9508번 마을버스 아 훌륭한 기사님입니다. 아. 근데 아 오늘 아주 그동안 나눔 선물을 저희가 드린다고 했는데 못 받고 계신 분들 민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자 주세요 했더니 아주 폭주하고 있습니다. 빠블로 PD 혼자서 지금 허겁지겁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대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40님께서 네. 당첨자신데,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저도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선물이 안 오고 있어요. 219, 이방실 장군의 24대의 손 이경순입니다. 확인 바랍니다. 아, 오늘의 당첨자가 아니고 민원 보내신 분이구나. 1440님, 저 나눔 선물 어떤 거 받기로 하셨는지 그걸 좀 다시 좀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219 이방실 장군, 예, 219, 모르겠어요. 이방실 장군의 24대 손이랍니다. 네. 또, 4160 님도 민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7월 29일 날 수제 만두 준다고 그랬는데 아무 연락이 없네요. 가만히 있어봐. 7월 29일이면은, 그러네. 예. 지금 저 돈가스 PD가 28일까지만 나왔었거든요. 요거를 후배 돈가스 PD가 다 처리했는데, 그러니까 돈가스 떠나고 나니까 빠블로 혼자서 그걸 못한 거네. 29일 거부터. 싸그리 지금 말못 보내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 자, 4160님. 예, 한번 연락을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7053번님. 저는요, 5월 12일 날에 홍삼이 당첨됐는데 도대체 연락이 없습니다. 5월 12일이면 이거 돈가스 PD가 했어야 될 건데 돈가스가 이걸 또 빼먹었나 봅니다. 네, 저희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4018번님, 저는 4월 13일 날 당첨이 됐는데 외식권이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연락도 없고 최국님 한번 외쳐주세요. TBS 네가 인간이냐? 그리고 다시 보내주면 한우국밥으로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TBS 응원합니다. 네, 4018님 죄송하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07번님 역시 민원 문자입니다. 저하고 같은 분이 있네요. 하하하. 6월 달에 당첨이 됐는데 김치 사각 항아리 연락을 못 받았어요. 지난주보다는 더위가 한풀 꺾였네요. 190 빠블로 PD 건강 챙겨가며 방송하고요. TBS의 정상화 기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빠블로 PD가 이 노래를 띄워드린답니다. 태진아가 부릅니다.

혜진아의 미안 미안해 듣고 왔습니다. 파블로 PD가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하다 하면서 이 노래를 띄워드렸네요. 5552번님 역시 민원 문자. 7월 9일 날 화성시 한우국밥도 추가하기 바랍니다. 아, 7월 9일이면 돈가스 있을 텐데. 아, 이 돈가스 PD 도대체 지금 몇 개를 빼먹은 건지 모르겠네요. 아, 자. 이번에는 1767번입니다. 당첨자입니다. 오늘의 당첨자 1767번님은 정답은 1번이고요. 네. 오란다를 받고 싶습니다. 휴가라서 고상 가는 길인데요. 먹구름이 살짝 있긴 하지만 비 오는 것보다 나아서 기분 좋게 갑니다. 미시령 곡에 넘어가는 길이에요. 로제의 아파트라는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네. 강원도 고성 가시는데 미시령 고개를 넘어간다. 아,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 지금 태풍 영향으로 좀 비도 오고 그런다 그러는데, 예. 약간 먹구름이 살짝 있다고 하네요. 예. 비는 아직 안 오고요. 예. 좋습니다. 예. 자, 잠시 후에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저 3부 예고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간 아름다워라 합니다. 가수 아름다워라의 주인공 가수 성환 씨, 그다음에 나는 외로운 밤나비, 예, 가수 겸 피아니스트 진영 씨가 이제 출연할 거고요. 즉석 라이브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곡 부탁드리고, 거기다가 누가 나오느냐, 특별 게스트로요. 땡벌 있죠, 땡벌 강진 씨가 출연합니다. 예, 자,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요즘은 저 강진 씨가 땡감이라는 노래로 이제 예, 나오고 계신데, 예, 땡감, 어릴 때 땡감 따지 말아라, 홍시될 때까지, 예, 이런 노래로 아주 또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역시 또 신곡을 또 최근에 또 강진 씨가 예, 냈다고 합니다. 예, 이따 또 특별 게스트 강진 씨 그리고 후배 가수 성환, 진영, 예, 이들 세 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요, 그래서 강진 씨가 특별 게스트로 나오니까 강진의 노래 중에 듣고 싶은 노래 많이 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신청곡 로제의 아파트 듣고 오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4: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내 1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 중이라 정체인데 이후로 반포대교까지 쭉 속도를 못 내고요. 한강대교에서 여의상류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동작대교에서 마포대교와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국민대 램프를 지난 곳 3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종암분기점에서부터 어렵고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으로만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천안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고요. 도심 방면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는데 부산 방면 서울 요금소에서 신갈분기점 구간 5차로에서 이동해가면서 청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아름다워라. 오늘 출연하는 성환 씨와 가수 진영 씨 있죠? 가수 진영의 노래 더없이 좋은 날 이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0: 7080 추억의 멜로디를 즉석 라이브로 가슴 한복판에 꽂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월간 아름다워라. TBS에서는 이미 뭐 히트곡입니다. 아름다워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 출신 살아있네 기타리스트 겸 가수 성환씨 어서오시고요.
1: 예, 안녕하십니까. 가수 성환입니다.
0: 예, 그리고 이분은 피아니스트 겸 가수죠. 마찬가지로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이미 히트 가수 자작곡 덥시 추운 날 조금 전에 들었던 노래 왕성하게 활동하는 대구 출신의 감성 유튜브 스타 가수 진영입니다.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0: 네. 아, 지난주에 폭염 40도가 넘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들 잘 넘겼어요? 성환씨?
1: 네네. 네. 네.
0: 진영 씨는
2: 네. 저희 뭐 때마침 그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요. 네. 네, 하루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복귀했습니다. 네.
0: 어디 있는 에어컨이 고장이
2: 집에 났어요? 에어컨이 고장 나서요. 밤에 오. 진짜 잠을 설쳤습니다.
0: 야, 네. 그 가끔 가다가 정전 사태 일어난 동네 뉴스에 아침 뉴스 보면 나오던데 네. 그런 동네였나 보다. 네.
2: 가스가 없어서 가스 챙겨냈습니다.
0: 성환 씨 네. 조금 전에 저 3부 끝날 때, 2부 끝날 때쯤에. 네. 8516님이 아름다워라 네. 노래 신청했던 거 네. 막 놀라가지고 저 TV 오더라고. 내가 다 봤어.
2: 아이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0: 네. 소감 좀 얘기해 줘봐요.
1: 아니 우리 그 일구형님께서 맨날 이미 TV에서는 히트곡이라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0: 어디 라디오 이렇게 해서 본인의 노래가 이렇게 신청곡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가본 적 있어요?
1: 처음인 것 같아요.
0: 처음인 거죠.
1: 네, 유튜브 방송 말고. 네네.

0: 두 분의 노래, 성한 진영의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해왔습니까? 첫 번째 곡으로?
1: 날이 좀 덥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조금 처질 수 있는 시간대니까 조금 네, 좀 신나는
0: 신나는
1: 거
0: 노래?
1: 비트 있는
2: 네네.
1: 곡으로.
0: 뭐죠?
1: 네.
2: 서울 패밀리.
1: 네.
2: 이제는.
0: 이제는 이 노래?
2: 네, 선생님 같이 하시죠.
0: 이제는. 네, 그러면 네. 성환과 진영, 성환이 같이 부르겠습니다.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듣고 오겠습니다. 자, 두 분 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0: 네, 그리고 가수 서관신양의 듀엣곡으로 선물을 받아봤습니다. 서울패밀리 이제는 다 듣고 왔는데 네. 그저 아까 왜 이렇게 아까 삐끗했어요?
1: 저는 악보가 없어요.
0: 예? 네?
1: 악보는 우리 진영 씨만 보이니까.
0: 왜? 그 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1: 아, 이 두 대 같이 틀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 저걸로 플레이를 하니까.
0: 아, 반주기는 지금 진영 씨 앞에만 있는 거고.
1: 그렇죠.
0: 아, 나는 다 악보 보고 있는데 그 가수가 네. 틀렸다고 그래서 네. 뭐라 그럴 건 아니네.
1: 아, 네.
0: 내가 아까 신청곡 들어왔다고 그래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1: 네, 맞아요. 흥분했어요.
0: 그 감동에 젖어가지고 네, 네.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네, 삐끗한 건 아닌가.

0: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1: 참 있습니다. 오늘 저 성한이 완전히 오늘 게이 탔네. 그 청취자님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0: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키쇼는 안성에 계신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1: 자, 한 청취자께서 진영 성한으로 멤버를 구성해서 뉴 서울 패밀리를 결성하자 이렇게 아이디어 주셨는데 두 분이 함께 남매로 비슷하게 노래하러 다닌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진영 씨.
2: 아니, 일만 주시면 뭐 가야죠. 아,
1: 여보세요. 내가 일 드릴 순 없는 거고. 아니, 어떠냐고. 두 분이 합이 맞을 것 같아요?
2: 그럼요. 그럼 맞춰갈 수 있고. 네. 저 이미 우리 또 우리 여기서 많이 맞췄기 때문에
1: 거의 1년 넘게 했죠.
2: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0: 이미 합이 네. 딱 맞춰져 있다.
1: 뉴 서울 패밀리보다 이름을 하나 짓지 뭐 그냥. 뭐 네. 허리케인 남매 이렇게 하고. 허리케인이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2: 아, 네? 좋네요. 좋네요.
1: 좋아요.
2: 네.
1: 그리고 청취자분들 이제 대부분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니까 네. 제가 피아노는 진영 씨가 연주를 하는 거고 기타는 성한 씨가 하는 거다. 네. 그렇지만 또 반주기는 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줘. 노래. 네.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건지.
2: 반주기가 또 하나 켜져 있고 네. 네 이제 피아노도 곁들일 수 있고 그냥 혼자만으로 또 기타도 연주하시면서도 할 수도 있고 네. 네,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피아노 한번 좀 연주 좀 해보세요.
2: 그렇게 좋던 그날이.
1: 그렇지. 거기다 기타. 기타.
0: 그렇게
1: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자 엘프 반주기가 이제 혼합이 돼가지고 자 여러분의 생방송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월간 아름다워라 오늘 저기 지금 들어올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모십니다. 구성진 목소리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가수입니다.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 우리의 가슴을 심금을 울리는 가수 강진 씨입니다. 자 입장해 주세요. 문장 열어주래요. 내가 커피 한 잔 들고 오시는데 흘려 올리고 싶어. 아 형님 흘려. 야 월드스타 월드스타. 야 한해 겨울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형님.
3: 진행을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1: 아 어서 오십시오. 예. 야. 지난번에도 어디 저 직접 제가 시청을 못했는데. 네. 그 요새 그 MBN에 예. 김주아 씨가 하는 데이앤나잇 예. 아, 거기 출연해가지고
4: 거기에
1: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3: 그래요?
1: 예. 기사 못 보셨어요, 형님?
4: 기사 못 봤어요.
1: 에이, 또 이러실까? 한결같으셔.
4: 아우님 그 프로 그런 프로를 하나 해야 되는데.
1: 아이 고맙습니다. 일단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4: 예, 청취자 여러분 뵈겨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습니다. 네. 날씨가 조금 이렇게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춥습니다.
1: 그래도 형님은
4: 아, 춥습니다. 아이고. 네.
2: 너무 덥습니다.
1: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어요?
4: 더 먹었어, 내가.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1: 네, 우리 진영님은 뭐 워낙 날씬해가지고 네네. 더위 같은 거는 잘 안 타실 것 같아요.
4: 그냥 우리 집에서도 네. 여름에 많이 좀 이렇게 좀 안 맞아서 다퉈요. 집사람은 덥다 가고 예. 나는 적당히 좋다고 그러고
1: 예, 예, 예.
4: 그래서 에어컨을 좀 줄여라 꺼라 그러 한쪽은 예. 덥다고 더 키고 예. 여름만 되면 좀 불편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4: 그 자기가 좀 그 관리를 좀 하면은 덜 더울 텐데
1: 예. 예, 형님 형님 있으니까 부부싸움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해결 가서 하시고 자 일단 저 후배 가수 두 분 저 강진 선배한테 인사 좀 하시고
0: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밖에서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4: 성환 씨
1: 네. 여기 성환 씨
4: 그러니까 성환 씨 진영 씨
2: 진영 안녕하세요 씨. 진영입니다.
4: 아 진영 씨 예쁘고 성환 씨는 그 통기타 들고 있는데 좀 안 어울려. 네, 그러면 통기타 가수들은 대부분이 네. 좀 허리오리하고 좀 약간 애소한
1: 그렇죠 그렇죠
4: 저 가수가 많거든요. 네, 네. 통기타 가수 치고 저렇게 퉁퉁 부은 사람 처음 봤어요.
1: 아, 유머 코드 하신 거야?
4: 네.
1: 아, 너무 근데 많이 늘었다, 유머.
4: 약간 그, 저 트로트 가수 같아, 그냥.
1: 네. 근데 성환 씨가 네. 지금 뭐 통통은 하지만 얘기 네. 들어보면 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타 공부를 시작했대요.
4: 네. 기타 공부를?
1: 기타 공부.
4: 그때도 몸이 좀 컸어요?
0: 날 때부터 컸습니다. 네.
4: 아, 몸이 크면 아무래도 울림통이 좋으니까 네. 노래하는 데 도움이 되죠.
1: 그때.
4: 우리 진영 씨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안 했어요?
1: 여기 진영 씨는 이제 대학에서 피아노를 아예 전공을 했던 와, 분이고 네.
4: 피아노 잘 친 사람 되게 부러워요.
2: 네. 아우 선생님도 잘 치실 것 같은데.
4: 아유 눈 눈하고 입이 굉장히 예쁘죠.
1: 예 누가요? 진영 씨
4: 미니 예.
2: 감사합니다.
1: 피아노 치는 사람 좋아하신다고 형님? 예?
2: 선생님.
1: 저도 하잖아요. 저도
4: 피아노.
1: 저도 피아노 하죠. 한번. 자, 하여튼 이제 아름다워라 두 분이 이제 우리 강진 선배님 네, 네. 네 만난 기념으로 네. 강진의 그 대표곡이잖아 땡벌 네? 네. 그죠? 요거를 아, 즉석에서 네. 요 히트곡을 아. 즉석에서 이제 후배들이
4: 불러주신다고?
1: 예예예. 네, 예. 그래서 어허. 어떻게 1절만 네, 땡벌 네. 한번 두 분이 네.
2: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한번
1: 둘이 찾아
2: 도전.
1: 일단 반주기
2: 찾았어요.
1: 찾았습니다. 네. 어 그러면
2: 도전.
1: 자 그러면
4: 아, 듀엣으로 자, 같이 하신다고?
1: 강진 선배의 땡벌을 불후의 명곡
4: 굉장히 특이한
1: 땡벌 1절을 지금부터 허리케인 남매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데 떨립니다.
1: 박수.
4: 굉장히 땡벌이 될 것 같습니다.

0: 홍한 가수가 형님 역할을 하면서 땡벌을 불렀는데
1: 땡벌이 굉장히 고급져졌어요.
2: 아, 이거 극찬이다. 어,
1: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체격이 크면 아무래도 울림통이 좋거든요. 괜찮은 사람. 그런데서 저음이 잘 나와서 너무 듣기 좋았고 통기타하고 금반하고 딱 어울려서.
0: 진영 씨는 어떠세요?
3: 전 잠깐만 한 순서를 해가지고 그냥.
1: 아니,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굉장히 좋은 땡벌이 됐어요.
0: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여름에 근데 제가 옛날에 그 한여름에 등산을 네. 가다가요. 네. 진짜 땡벌한테 그 말벌 있죠, 말벌.
1: 네네.
0: 말벌한테 여기 쏘여가지고 한 보름 동안 고생했어. 가려움증이 말이죠. 보름을 네. 가더라니까 시뻘 가가지고.
1: 와.
0: 종아리 있는 데를 물렸거든요. 걔네들이 말벌인지 땡벌인지 모르겠는데 등산로 옆에 그 숲속에 어디다 집을 짓고 산대요.
1: 네네.
0: 그래가지고 신발이 싹 지나가면 걔들이 튀어나가지고 딱 물고 도망가는.
1: 맞아, 맞아.
0: 아, 땡벌이 아주 무섭긴 무섭다.
1: 그러면 그때 뭐 발랐어요? 된장 발랐어요? 우리 시절 어렸을 때는 된장 발랐는데.
0: 된장까지는 안 바른 것 같고요. 물파스 좀 바르고 그랬는데 금방은 안 낫고 하여튼 보름 정도 지속됐던.
1: 많이 붓죠?
0: 예, 많이 부었어요. 빨갛고.
1: 그러니까 조심해요. 너한테 조심하세요.
0: 알겠습니다. 아니, 저 형님 말이죠.
1: 말 안 들으면 벌 다 풀어버릴 거예요.
0: 이 노래가 워낙 그 나훈아 선생이 작사 작곡한 노래라고 그러는 거죠.
1: 예.
0: 그래서 나훈아 선생한테 이 노래를 받게 된 이야기가 있던데요.
1: 그렇죠. 이제 원래 그 이 노래는 나훈아 선배님이 한참 전에 옛날에 취입을 한번 하셨던 곡이 있었어요.
0: 그렇죠.
1: 그 이제 그걸 알고 내가 네. 그 일반 무대에서 이제 부르고 다니다 나중에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네. 그 노래를 좀 달라고 해서 이제 곡을 받았거든요.
0: 예.
1: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노래 잘 됐고 그래서 항상 나훈아 선배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고.
0: 예.
1: 근데 이제 그 나훈아 선배님이 원래 원곡보다는 조금 달라요. 원곡이 좀 너무 짧아서 다시 곡을 좀 이렇게 더 늘려주셔가지고
0: 네.
1: 훨씬 곡이 완성도가 높아서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0: 녹음된 이 곡의 분량은 몇 분이에요? 그러면 자체는 지금 AR 자체 녹음 한 3분
1: 한 20몇 초 정도 20 될 거야. 예. 근데 선배님이 원래 불렀던 것은 한 2분 몇 초밖에 안 됐었어요.
0: 한 1분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1: 치근 되다가 잠이 들겠지 그런 부분도 없었고.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도 없었어요.

0: 이렇게 오늘은 장미꽃, 내일은 들국화,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 추워요. 이렇게 끝났어요. 선배님 네. 노래는. 예. 그래서 선배님이 다시 또 탁 고쳐주셔가지고.
1: 예. 이제 좀 밖에서 빠블로 그러는데 설명이 너무 길다고 그래.
0: 나는 예. 저희 굉장히 그 방송 나가서 예. 말하기를 좋아해가지고 말하고 있으면 후배들이 막 마이크 뺏어가느라고 난리고.
1: 그 김주아 씨 그 데이 앤 나이트잖아요.
0: 네네.
1: 그 이제 녹화를 할 텐데 그 녹화는 어디서 합니까? 충무로 거기 MBN에서
0: 거기서 안 해요.
1: 어디서 했었어요?
0: 삼성 그쪽에.
1: 아.
0: 신사옥에서.
1: 예, MBN 삼성이 사옥 있다고 그러더니.
0: 예, 예. 잘 지어졌어요, 그 MBN.
1: 제가 옛날에 MBN에서 한 5년 동안 주말 앵커를 했었거든요.
0: 네네.
1: 그때 삼성인가? 거기에 MBN 외주 제작센터인가? 그거 짓는다 그랬는데 거기서 하셨어요.
0: 거기서 했어요. 예.
1: 괜찮게 잘 만들어 놨습니까?
0: 아, 잘만 호텔처럼 아주 잘 만들어 놨고 연예인 대기실도 오. 아마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기실이 좋은 곳이 거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
1: 그러면 여기 TBS 여기 대기실 오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0: 이제 라디오 쪽에서는 TBS가 제일 좋아요. 대기실. 너무 넓어. 여기는 들어오면 너무 넓어서 어디 앉아 있을지를 모르겠어.
1: 그럼 MBN은 그 대기실이 호텔 같다 그러면 뭐 방도 있고 뭐 샤워 시설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면?
0: 다 있어요. 다 있고. 근데
1: TV 워낙은 그렇게 해야 돼. 워낙 그렇게 해야 되는데.
0: TBS 대기실은 워낙 넓어서 이쪽에서 저쪽 가려면 자전거 타고 와요.
1: 뭘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그냥 뻥 뚫린 데 공간 하나
0: 있는 저쪽에 앉아 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네. PD가 이쪽에 전화하더라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1: 아이고, 참.
0: 자, TBS 오면은 항상 우리 고향이 온 것 같고. 그렇죠. 너무 좋아요.
1: 그래도 이 라디오는 방송. 이제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TV는 이제 주로 그런 예능은 이제 녹화를 많이 하잖아요.
0: 네.
1: 이 라디오는 주로 생방을 다 하잖아요.
0: 생방이고.
1: 밀림 같은 데 아닙니까?
0: 그냥? 생방이고 지금도 저는 라디오에 대한 그 애착이 많고 애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 라디오 출연해도 저는 한 번도 옷을 대충 입고 와본 적이 없고.
1: 맞습니다. 네.
0: 항상 그거는 뭐 남한테 보여주기보다도 제 마음가짐. 예. 딱 정해놓고 제대로 입고 와야, 우리, 비록 안 보이지만은 듣는 분들이 그래도 뭐 이만하게라도 좀 느끼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1: 옛 성현들이 그런 얘기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관을 정제하고 그래야지 마음가짐도 똑바로 된다. 그 신독이라고 그러죠. 신독.
0: 예. 그렇죠.
1: 혼자 있을 때 더 신중해야 된다. 신독.
0: 예. 맞습니다. 대충 온 가수 후배들 있으면 얘기하세요. 명단.
1: 너 통통.
2: 아, 저 오늘 이거 나름 신경
0: 통통. 아니. 근데 통키타 가수는 예. 저렇게 입고 와야 돼.
1: 아, 괜찮습니까?
0: 통키타 가수가 양복 입고 오면 안 돼. 잘 입었어요. 깨끗하게 잘 입었어요.
1: 아이고. 그런데 저 파블로한테 얘기 들었는데 형님 말이에요. 여기 저 작가가 없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셨다며?
0: 아니, 저희 쪽에 작가 자리 있잖아요.
1: 네.
0: 한 네다섯 명 쫙 앉아 있었죠.
1: 옛날엔 그랬죠.
0: 그런데 오늘은 이제 쉬는 날인 줄 알고 물어봤어요. 출근 안 했다네요.
1: 그렇죠. 작가들 있으면 보통 세 분 정도 같이 있고 서로 뭐 요거 짧은 한순간이지만
0: 네.
1: 치밀하게 다듬느라고 여기저기 막 연락도 하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0: 교통 정보 뭐 그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다 합니까?
1: 빠블로 제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0: 김경래 우리.
1: 네, 제 네, 김경래. 아니 제 형님 제도 이제 2년 뒤면 환갑이에요. 제도.
0: 그러니까 옛날에. 초등학생 때 만났는데.
1: 그래서
0: 형님 말이에요. 저쪽에 교통부에서 놀러 왔더라고 옛날에.
1: 네. 옛날이나 뭐 아니면 다른 방송 라디오 가더라도 뭐 네. 대본이 두껍고 그러잖아요.
0: 와 우리 김경래.
1: 없어요. 작가가 없어가지고. 김경래. 제가 그냥 대충 써서 그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아 이런 거. 봐야 뭐 참고할 게 있어야 보지.
0: 김경래 PD가 진짜 일을 많이. 그렇지 않아도 TBS에서. 옛날부터 김경래 PD가 최고였고
1: 네, 됐습니다.
0: 그렇지 않으면 네. 지금까지 끌어올 수가 없어요. 김경래
1: 예.
0: 김경래 PD 아니면
1: 아이 고맙습니다.
0: 김경래 예. 만세 예. TBS 만세.
1: 여보세요 형님 이러시면 안 되고 2586님께서
0: 네.
1: 진영 씨 문자를 보내네. 진영 씨 목소리가 시원시원합니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0: 예.
1: 오늘 처음 알았대 진영 씨.
0: 진영 씨
1: 유튜브 네. 구독 완료했대.
3: 어머나
1: 아이고. 오늘 두 분이 개탔네.
3: 소중한 구독자님.
1: 성환 씨는 고맙습니다. 오늘 신청곡을 형님 신청곡이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0: 네.
1: 아까 어떤 청취자께서 저희가 네. 요새 이 노래를 많이 틀어드렸거든.
0: 네.
1: 그랬더니 이 월간

0: 아름다워라의 성환의 아름다워라 노래를 신청을 했어. 그래서 아까 틀어드렸거든요.
1: 성환 씨 노래요?
0: 그게 오늘 게 타가지고 너무 좋은 거고.
1: 네네. 윤수일의 아름다워 아니고.
0: 아, 그거. 아, 형, 왜 이래. 아, 아름다워. 아, 그거는 아니고. 어,
1: 그대가 네. 아름다워. 자. 성환 씨 노래였구나, 그 노래가.
0: 진영 씨는 또, 예, 유튜버 네. 예, 가입했다고 또 청취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완전 두 분이
2: 축하드립니다.
0: 그나저나, 강진 씨 말해요. 시트가 그렇게 많으신데. 예? 네. 네. 또 주르륵 주르륵 비가 된 사랑도 있고. 뭐 네. 많잖아요. 저희는 비만 오면 무조건 그 노래 들어.
3: 주르륵. 주르르.
0: 근데 요새 틀 수가 없네. 비가 안 와가지고. 네.
1: 그러니까 이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노래 참 좋더라고.
0: 어, 좋아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 우리 가수 서지호 씨도 그 얘기를. 예. 오빠 그 노래 좋던데. 네. 그러고.
0: 아니, 근데 그 히트곡이 많으신데 또 신곡을 만드셨네. 근데 우리는. 흐르는 강물이 돼요?
1: 우리는 이제 뭐 직업이 대중 가수기 때문에 네. 계속 곡을 발표를 해서 네. 계속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이 어느 노래가 좋은지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뭐, 흐르는 강물이 되어라는 노래는
0: 네, 어떤 곡인지 한번 설명 좀 잠깐 들어볼게요.
1: 대곡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옛날에 뭐 칠레 가요제, 동경 국제 가요제에 나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
0: 뭐 빠빠빠빠 뭐 이런.
1: 그렇죠.
0: 식으로.
1: 들어보고 평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 먼저 들어보고 설명을 해주시겠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일단 강진 씨의 신곡입니다. 예, 국제 가요제에 출품할 만한 노래입니다. 흐르는 강물이 되어.

0: 장기 씨의 신곡이었습니다. 혈연은
1: 아, 형 그만 쳐. 아, 본인 노래 듣고 본인 이렇게 열심히 박수 치면 어떻게 해요?
2: 아니, 두 가수분이 계시지만은 본인 노래도 막 박수 치고 싶은 그런 곡이 있어요. 근데 네. 좋죠.
1: 좋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야. 이제 그야말로 이 노래는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도 제가 처음 듣는 노래인데.
3: 네.
1: 자, 노래의 노랫말 뭔가 어떤 이 뭐 불가의 어떤 진리를 또 얘기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세상 달관한 듯한 노랫말이에요. 예, 일명 뭐 도인송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3: 네네.
1: 예, 노랫말 뭐 아까 들으셨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핵심적인 부분을 읽어드리면 스친 인연도 물결에 실어보내.
3: 네.
1: 아픈 기억도 이젠 놓아주며.
3: 네.
1: 흐르는 강물이 되어 끝없이 세상 속을 헤엄친다.
3: 예.
1: 수영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요?
2: 그러죠.
1: 뭐 한강에서 세상... 수영하다 바다로 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2: 세상 아니 물에는 안 가고.
1: 아, 물 안 가요?
2: 사실 세상 속을 헤엄친다. 그게 이제 물로 아니... 비유를 한 거지. 강물이.
1: 아.
2: 강물로.
1: 강 비유를 이제 강물로 실제로 저 그렇죠. 수영복 입고 헤엄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2: 그런 얘기는 아니고.
1: 아.
2: 저기 딱 읽고 세상 속을 헤엄친다.
1: 아니
2: 내가 어떻게 헤엄을
1: 아니
2: 수영도 못 해요 나.
1: 아, 아니 날씬하신데 금방 잘 뛸 것 같은데.
2: 아니 거기는 물에는
1: 네.
2: 몸집이 저 성환 씨처럼 된 사람이 뜨는 거예요.
1: 통통 되는 사람이
2: 공기를 넣어야 그치? 뜨지. 많은 사람은 가라앉아요.
1: 강진 씨 이제 신곡인데 흐르는 강물인데 자, 어떻게 들었어요?
4: 형을 좀. 아 저는 그 바람이 을씨년스럽게 부는. 그런 날 이렇게 탁 무슨 저기 서강대교 위에 탁 이렇게 바바리 코트 딱 입고
5: 어?
4: 남자가 이렇게 읍조리듯이 네.
1: 어디 위에 서강대교
4: 그러니까 막 한강 다리 같은데
1: 다리에 왜 올라가 갑자기
4: 아니 근데 이 강물을 바라보면서
1: 얼굴 빨개지지 네, 말고 네,
4: 아니 그런 느낌 진짜 들었어요.
2: 아 느낌이
4: 그 느낌이
2: 그러면 가수가 그 노래 한 그 가수의 어떤 그 가창은 어때요?
4: 아유, 그건 제가 뭐 감히 말하네. 어떻게 평을 하겠습니까? 네.
2: 평...
4: 네. 너무너무 네, 좋았습니다.
1: 하여튼, 성환 씨에게는
2: 네.
1: 초가을쯤 됐을 때
4: 네.
1: 그 어떤 그 부록의 사나이가
4: 네.
1: 바바리를 딱 입고
4: 네.
1: 한강물을 관조하는 듯한 세상과 인생을 관조하는 듯한 느낌이
4: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노래를 계속 들었어요.
2: 그러면 네. 그 뮤직비디오를 그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1: 아직 안 만들었어요?
2: 뮤직비디오를 안 만들어요.
1: 형, 저 모델 필요하면 나 쓰면 어때? 나 싸.
2: 딱 좋아.
1: 아, 우리 지금 출연료도 안 받잖아.
2: 딱 좋아요. 외모가.
1: 아, 우리 한 10만 원이라도 주면 나 할게요. 그거.
2: 어? 얼굴이 아나운서 치고 잘생긴 얼굴이에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어. 키가 작고 배가 나와서 그렇지.
2: 그래서 배는 좀 가리고.
1: 아, 그거는 복대 차면 돼. 형.
2: 상처받네.
1: 아, 그건 복대 차고 하면 되니까. 우리 후배 진영 씨는 선배 신곡 어떻게 네. 들었어요?
5: 아 일단 그 선배님이 대곡이라는 게 뭔지 알겠고요. 그리고 악기도 엄청나게 좋은 뭐 네. 화려하게 찬찬하게 들어. 그 가사가 그냥 다 떠나서 저한테 위로 그렇게 조언해 주시는 선배님이 조언해 주시는 그런 저한테
1: 네.
5: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2: 아유 감사합니다.
5: 네.
1: 한상훈 청취자께서 문자들 많이 보내요. 한상훈 청취자는 심오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냈고
3: 네.
1: 예지 아빠 청취자는 흐르는 강물이 돼서 진짜 대곡이네요.
3: 네.
1: 강진영님 이런 멋진 노래 계속 해주고요.
3: 네.
1: 성한 씨나 진영 씨에게도 한 곡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그 흐르는 강물이 되어 놨는데 정통 이 트로트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1: 네.
2: 마침 또 잘 오늘 두 분이 계시니까
1: 이 작사 작곡 형님이 하신 거예요?
2: 그렇죠. 저도 참여를 해서 작사를 참여하고
1: 작사.
2: 작곡도 참여 편곡도 같이 참여를 해서
1: 저작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2: 다 들어가 있죠.
1: 아.
2: 그리고 저랑 같이 음악 작업한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1: 예.
2: 제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곡들이 다
1: 그 형님하고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겠네. 힘들으니까.
2: 아 근데 하고 나면은 네. 많이 배워간다고 좋아하고
1: 그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1: 아, 그래요?
2: 내가 없는 데서도 막걸리 한 잔이나 붓이나 뭐 이런 노래도 다 삼각관계도 마찬가지고.
1: 자, 그 대곡하면은 지금 흐르는 강물이 되어도 있지만 저는 이제 붓.
5: 예?
1: 진짜 대곡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우리... 남북이 하나 되어 새로운 뭘 쓰자 붓으로.
2: 그렇죠.
1: 그 얘기 아닙니까?
2: 네, 붓으로 써서
1: 그러니까.

0: 미래로 나아가자.
1: 그야말로 그건 대국인 것 같고요. 예.
0: 그래서 이제 우리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쉬운 노래들을 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무게 있는 노래들을 또 많이 발표해서
1: 아주 후배들 좋은 기획 같으세요.
0: 예, 후배들이 네. 많이 또 따라하고 예.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월간 아름다워라 오늘은 강진 씨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성환 특집. 진영 두 분이
0: 특집이면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1: 밤새요. 밤새요. 오늘 스케줄 없죠?
0: 없어요.
1: 아, 계속합니다. 아,
0: 특집이라 해서 뭐
1: 조금 있다가 한 20분 아니. 뒤에 네. 저 4시 되잖아요. 나갔다 그럼 돌아와요. 화장실 갔다가 네. 갔다가 화장실 저는 갈 테니까 혼자 앉아 계시죠.
0: 화장실 갈 때 또 문 잠궈버린 거 아니에요?
1: 저는 나갈 테니까 화장실 갔다 형님 다시 가도록 밤새도록 계십시오.
0: 다음에는 한 3시간
1: 알겠습니다.
0: 있을 때 좀 불러주시고.
1: 자, 성환, 진영 두 분이 선배 강진 씨 히트곡을 아주 즉석으로 불러드리고 있는데
0: 야, 기대되는데요.
1: 문자 많이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일단 성환 씨한테 네. 삼각관계 이 노래를 강진의 삼각관계 불러달라고 신청 들어왔는데 네. 나는 이 노래 이런 노래가 형 노래가 있었습니까?
2: 아유, 네? 명곡이죠.
0: 몰랐어요?
1: 삼각관계에 빠졌을 때 뭐 만드신 노래입니까?
0: 그렇죠. 삼각관계 서로 빠졌을 때인데 이제 그 이루지 못하고 각자 서로 이제 아쉬워한다.
1: 야, 이게 사랑에 빠진 우리 사람들이
0: 둘이 예. 진영 씨하고 이제 우리 셋이 있는데 네. 내가 진영 씨를 차지하면은 네. 일구 시간 안 우리 둘이 사이가 멀어져. 왜냐 그러면 네. 사랑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둘이 의리를 지키다니 네. 진영 씨가 떠나가고 아. 그래서 결국은 세 사람이 운다 그런 얘기예요.
1: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0: 그렇죠.
1: 아, 근데 너무 서운하다.
0: 그럼 의리를 지키겠어요? 사랑을 따르겠어요?
1: 그건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럼 뭐 법칙이 있습니까, 형님?
0: 법칙은 없는데 네. 나는 그 사랑을 쫓겠어요.
1: 사랑을. 그러니까 친구는 소용없다.
0: 친구는 뭐.
1: 친구는 소용없고 애인 따라간다.
0: 그렇죠. 사랑이 먼저지. 그 다음에 네. 이제 친구죠.
1: 아, 요런 노래래. 네. 성환 씨.
2: 네.
1: 근데 찾았어?
0: 근데 이 노래가 네. 그 원래 통기타 가수가 부르기는 좀 약간 이제 통기타 스타일로 부르면 되지만은 기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도 아, 그런 식으로 한번 야. 기교를 많이 넣어서 한번 불러봐요.
2: 아, 예, 알겠습니다.
1: 야, 너 오늘 저 부담되겠다.
2: 네, 선배님 보고 계시니까 네.
0: 기교를 좀 많이 넣어보세요.
2: 열심히 막.
1: 기교를 네. 잘 넣어야 되는데.
2: 알겠습니다.
1: 그러면 네. 강진 형님 말해요. 지금 저 시점에 그 형수님 형수 말고 네. 그 옛날 결혼하시기 전에 그 삼각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뭘?
0: 네? 아, 형수 만나기 전에.
1: 아, 형수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0: 상관없는 얘기예요.
1: 거기까지만 듣는 걸로 하고.
0: 자, 사춘기 때.
1: 강진 씨가 삼각관계 사춘기 때? 중학생 예. 때요?
0: 그때
1: 연애 일찍 하셨네. 삼각관계 빠졌을 때 만든 노래. 강진의 삼각관계를 즉석 청취자 신청곡으로 성환 씨가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성환의 라이브 즉석 무대입니다. 강진의 삼각관계. 박수!

0: 진짜 승환 씨가 라이브 하면서 이마에 저렇게 땀이 나는 건 처음 보네. 얼마나 원곡자 앞에서 또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선배 앞에서.
1: 아,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네. 건데. 아,
0: 칭찬 노래, 좀 해줘요.
1: 아, 노래 네. 진짜 중간에 그랬잖아요. 네. 노래 잘한다고. 이게 트로트의 맛을 또 제대로 중간중간 내실 줄 알고.
0: 기교를 좀 했다면 어떤 부분을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1: 아까 누군가 그런 데서도 이제 그렇게 기호를 넣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거에서 뭐 한 조금 한 뭐 10% 20% 정도로 기교를 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 안전하게 뭐 꺾고 그런 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네.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묵직하면서 기름지고 네. 듣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을 느끼고
0: 그렇군요.
1: 예, 삼각관계가 또 다르게 들리네요, 저한테. 예.
2: 감사합니다.
1: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2: 예. 감사합니다. 네.
0: 지금 저 원래 네. 성환 씨가 이 저하고만 있으면은 진영 씨와 이렇게 셋만 하면은 네. 지금 뭐 껄껄거리고 막 떠들고 그럴 텐데 아. 예, 이 전문 용어로 이제 바짝 그 냉장 상태가 돼버렸어요. 말도 못하고 이마에 땀만 뻘뻘 흘리고 있어요. 아,
1: 그 제가 이제 한마디 해볼 테니까 따라서 하시는 거 봐야 돼. 누군가 한 사람이
0: 아이고, 어떻게 하는 거야?
1: 한 사람이 어, 하잖아요.
0: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
1: 해봐.
0: 한 사람. 왜?
1: 그거는 아유, 그런 창법은 네. 동네 뒷골목에서 약간 껄렁껄렁한 친구들 창법이야. 한 사람이.
0: 자,
1: 잘하셨고,
0: 아, 삼각관계. 야, 노래가 네. 좀 필이
1: 좀 어려워요.
0: 한 70년대 필 정도 들려. 삼각관계 이 노래. 예.
1: 그러니까 우리 성환 씨가 부르니까 또 적당하게 기교가 들어가서
0: 좋습니다.
1: 듣는 사람들이 아마 더 색다르고 또 편하게 느꼈을 것
0: 네,
1: 같아요.
0: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특별 게스트 강진 씨와 함께하고요. 예, 성환 진영 씨로 하여금 강진 씨의 네. 신청곡을 즉석에서 불러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자, 성환 씨는 이제 삼각관계를 좀 들었고, 네. 진영 씨한테는 우와. 강진 씨의 노래, 화장을 지우는 여자가 역시. 신청곡으로 들어왔대.
3: 네, 그러니까. 아우, 여자. 네. 네. 화장을 아. 지우는 여자가 제가 되어서.
1: 집에 들어가서 이제 화장을 지운다는 느낌으로.
0: 이 노래는 편하게. 어떤 거예요? 어, 화장을 지우는 여자.
1: 이 노래는 이제 그, 이제 지나간 추억인데, 그, 연인을 잊지 못하고 네. 집에서 이제 화장을 하다가 네.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죠. 이제 또 내가 한번 만나러 가야지 그런 마음에서 화장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0: 현타가 온 거네. 현타.
1: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화장을
0: 지우는 거예요.
1: 지운다는 얘기죠.
0: 야, 그 아까 화장품은 어떻게 그요?
1: 추억을 이제 지운다는 그런 뜻이죠.
0: 에, 추억을 예. 이것도 비유입니까?
1: 그렇죠.
0: 실제로 지우는 건 아니고.
1: 아니 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여성분들은 지우겠지만 이 노래는 비유고 이것 때문에 그 화장품이 좀 많이 팔려서 아~ 화장품 회사에서 저한테 감사.

0: 라는 말씀.
1: 아, 그래요? 네. 이건 뭐 낭비 같은데.
0: 티슈가
1: 이거.
0: 많이 팔렸어요. 하얀 티슈에 묻어나는.
1: 형님, 화장은 티슈로만 지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0: 근데 가사는.
1: 클렌징이 있어요, 클렌징.
0: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티슈로만 지웠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티슈 소배가.
1: 그럼요, 기초 화장만 했나 보다, 기초 화장. 자, 그러면 진영 씨 네네. 노래 준비됐어요? 그러면 화장을 아, 지우는 여자.
2: 부담스럽긴 한데 열심히 또.
1: 두 최선을 다해야 돼. 네네. 강진 씨 날카로운 모니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진영이 부릅니다. 강진의 화장을 지우는 여자. 화장.

0: 더 박수 쳐주세요.
1: 진영 씨 잘 들었어요.
2: 진영 씨 있다가 나한테 전화번호 좀 줘. 아, 노래.
1: 야, 화장을 진짜... 지는 여자. 앞으로 그럼 진영으로 녹음을 다시 해, 그러면? 예?
2: 아니, 우리 그 진영 씨는. 예. 지금 이런 노래가 참 잘 어울려요. 오. 이런 곡을 좀 이렇게 발표를 해서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1: 아니, 형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분양을 해준다고. 아,
2: 그러니까 이제 전화번호를 좀 알아가서. 네.
1: 전화번호 일단 꼭 드리세요. 네,
2: 야, 노래를 너무 진리로 하여금 너무 그냥 기분 좋게 잘 부르셨어요.
1: 그래요.
2: 야, 굴리는 것도 잘 부르죠.
1: 네. 네. 와. 특히 저 강기 씨가 진영 씨 피아노 연주하는 거 보고 감탄을 맞지 못했어요.
2: 근데 우리는 저렇게 하다 보면 삑 다른 음이 둘러서 하면서 노래를 저렇게 한다는 거는 와, 네. 피아노 진짜.

0: 진짜 피아노 기타... 달인이에요. 여기는 기타 달인.
1: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피아노.
0: 근데 너무... 저는 이제 강진 씨 그러면은 이제 막걸리 한 잔하고 땡벌 이거만 있는지 보통 일반 청취자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다양한 장르의 히트곡들이 있으시구나.
1: 그렇죠. 네. 이 노래도 있고 또 뭐 연하의 남자 나는 나는 예. 후배들이 또 많이 부르는 노래 연하의 남자도 있고.
0: 붓 있잖아요. 또 붓.
1: 붓 있고. 어. 달도 밝은
2: 달도 밝은
1: 달도 밝은
0: 맞아 맞아 그 노래. 네. 근데 제가 올해로 이제 허리케인 라디오 DJ를 하게 된 게 네. 2017년이니까 올해 이제 10월 달 되면요. 만 9년째 이제 하는 거거든요.
1: 야, 근데 난 한 2년이나 3년.
0: 아, 형 왜 그래. 근데 이 성환 씨나 진영 씨는 아마 처음 듣는 얘기겠습니다만 제가 네. 처음 강진 씨하고 진성 씨 두 분이 한꺼번에 나온 적이 있어. 근데 난 두 분을 모르겠는 거야, 잘. 트로트 가수들을 잘 모르고
1: 때. 아, 그때는 잘 몰랐다고?
0: 아니, 이름은 아는데, 아. 두 분이 누가 강진이고, 이름도 비슷하잖아. 강진, 진성.
1: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서.
0: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랬다니까. 형님 보고, 진성 씨, 뭐 이럴라 그랬다니까.
1: 아니, 진성이 너 어디 가면 강진 씨 그런다고 그러고. 나도 가끔 어디 가면, 진성 씨 그랬다가. 그 이름이 진짜가 들어가고 또 외자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 두 사람을 합쳐 부르면 강진성 네. 석자로 딱
0: 그렇습니다.
1: 근데 같이 콘서트도 하고 또 방송 출연도 요즘 많이 같이 네. 하고 같이 이제 정통 트롯을 하니까.
0: 네.
1: 그런데 와 진영 씨 노래 참.
0: 네. 아 진영 씨
1: 좋겠어. 잘하네.
0: 선배한테 아, 아주 네,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아니 작년에 그 제가 보양 안성에 이제 내려가는데 안성 그 문예회관 앞을 딱 지나가는데
1: 네.
0: 12월 달이었는데 그냥 깃발이 펄럭이더라고.
2: 네.
0: 강진, 진성, 김용님.
1: 네. 오. 셋이서 하니까. 네.
0: 그 저 네. 뭐 콘서트. 야.
1: 혼자 하면은 이제 표가 예를 들어서. 100석이다 치면 혼자 하면은 한 70장밖에 안 나가니까
0: 네.
1: 셋이 해야 100장을 채워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면 그 뷔페 식당에 가서 여러 가지 먹는 게 맛있잖아요.
0: 예.
1: 가서 돈을 내고 그런데 예. 어느 식당에 한 군데 들어가면 그 반찬이 대충 몇 가지밖에 없으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0: 다양한 저 아이템 다양한, 소화하기 위해서 네,
1: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0: 저, 이제 형님 할게요. 저 파블로가 좀 시간 없다고 여기까지만
1: 근데 했잖아. 계속 시간 네. 보면서 하거든요.
0: 그거는 피디하고 저가 보면 되고 형님은 게스트니까 시계 안 보셔도 돼. 저 8052님이 저 문자 보내서 강진영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엄마가 희자매 형수님의 피부관리 아모레 화장품 관리사였습니다.
1: 뭔 얘기예요?
0: 아, 그러니까 형수님의 피부 관리를 해줬다는 말씀 같은데 어머니께서.
1: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피부가 참 좋아요.
0: 아, 좋고. 네. 거기까지만.
1: 아, 여기 가면 피부 좋다는 소리.
0: 시간이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지나갑니다. 아, 저 형님 9월에 네. 한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니, 안 나와.
0: 시간이 없어서.
1: 이제 안 나와 이렇게.
0: 시간이 진짜. 없어서 이제 노래.
1: 아니, 너무 짧아서 안 나온다니까, 이제, 9월.
0: 아니, 저는 끝나고 갈 거니까, 형님, 앉아 계셔, 그냥.
1: 그러면, 아니, 5시에 넘어서는, 아니, 4시에 넘어서는 누가?
0: 아, 형님, 이렇게 하겠대요. 파블로가 다음 달엔 그냥 2시부터 4시까지 하겠대. 형님 특집으로. 오케이?
1: 그리고 우리 방송 끝나고 또 누가 진행해요? 아니, 무슨 프로예요?
0: 그건 제가 모르죠. 예. 네. 그건 모르고.
1: 아, 서로 얘기 안 해주세요.
0: 이제 2시간만 해주시면 돼요.
1: 네. 이 두 분하고 같이 언제나 하고 싶어요.
0: 좋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강진 씨 청취자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1: 여러분 늘 감사하고 너무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0: 성환 진영 씨도 인사해 주세요.
1: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자, 여러분
1: 사랑합니다.
3: 인사, 인사. 네, 청취자 여러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0: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2: 감사합니다.

0: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0: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0: 다시 TBS.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남 순환로 수서방면 관악터널에서 봉천터널 구간의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산방면 홍제램프 갓기 이전 3차로에서 보수공사가 있어서 이 일대로 불편한 진행입니다. 반대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제램프까지 밀립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면 정우터널 안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가 있고 북공주에서부터 이곳 정우터널까지 밀립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으로 충주 분기점 부근 중원터널 안 1차로에서 화물차의 추돌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는 광천 부근 2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 서울 방면으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과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TBS 4시의 발견 격주 월요일마다 인사드립니다.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비치다. 저는 공연예술 도슨트로도 활동하는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채널 더 넘버스 코리아에서는 화제의 뮤지컬과 연극을 출연 배우와 함께 창작진 또는 제작진을 초대해서 무대 안팎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뮤지컬 매드 해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와 최승연 뮤지컬 평론가 조주연 기자가 인터뷰에 함께 참여했고요. 뮤지컬 매드 해터를 창작한 강남 작가 그리고 리카시 작곡가 조성윤 뮤지컬 배우가 출연해서 작품의 탄생 과정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출연진들의 인사부터 들어보시죠.

0: 안녕하세요. 매드헤터 작가 강남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매드헤터에서 조슬린 역할을 맡은 배우 조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매드헤터 작곡가 리카 씨입니다.
3: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세 분에 대한 소개, 우리 최승현 선생님께서 네. 우리 강남 작가님과 리카 씨 작곡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그 우리 강남 작가님은 2019년 호프. 호프로 뮤지컬계에 정말 큰 획을 그으신 분이죠. 에이. 제가 호프를 처음 볼 때 그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이런 작품 대본은 도대체 누가 쓰는 거야?
3: 그러니까 소재도 그렇고 이 강남이 끌어가시는 것도 그렇고
4: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이 대사와 이 텍스트의 깊이와 소재를 끌어나가는 견인력과 이러한 그 심도를 갖고 있는 작가를 내가 많이 못 본 것 같은 뮤지컬계에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검은 사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포미니츠도 있었죠. 우란 이경에서 공연했었던 동네라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상업신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이 작품 되게 재밌는 게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담은 그렇죠 그림 작품이죠.
0: 동네는 저희가 맨 처음에 어떤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활자로 숫자로 기록이 남잖아요. 그랬을 때 사라진 것들만 이렇게 조금 축약돼서 기록이 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예술로 좀 기록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 틈새에 있는 살아있던 흔적들을 조금 복원해 보자. 그 남겨진 기록들을 이렇게 몇 개의 에피소드로 그 사람들의 삶을 복원해내는 그런 옴니버스 네. 형식의 뮤지컬이었고 그다음 관객이랑 배우가 경계 없이 그 동네 안에 머물면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형식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극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업 시내에서는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제약이 많아서 아직은 그때 트라이아웃 이후에는 공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4: 우리가 잘 몰랐던 존재, 세상에서 뒤처졌던 존재, 뭐 어떤 마지널라이즈 되었던 이런 비주류적 존재, 이런 존재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아주 깊으신 그런 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내서 세상에 보여줄 때 관객으로서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지켜보게 되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멘토링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선 굵은 작품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매드헤터로 이제 돌아오셨는데 매드헤터 역시 노동자 소년 14살 소년에 대한 이야기. 저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을 알긴 알지만 거기서 매드헤터라는 그 캐릭터를 끄집어내서 맞아. 그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극적 상상력 풀어냈다라는 거. 그 역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초연해 볼 때 대사를 들으면서 막 황홀해졌었고요. 그리고 어떤 국면에서는 막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와, 진짜 너무 좋습니다.
3: 실현하시는 서유 씨 입장에서는 지금 최승현 선생님의 이 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도
3: 텍스트 자체가 황홀했어요?
1: 그럼요.
3: 처음 보실 때?
1: 네네. 대사의 깊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연기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대사들을 받고 연기를 하면 상상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훨씬 더 좋죠.
3: 네. 자, 이번에는 네. 우리 리카 씨 작곡가님.
4: 네. 저 작곡가님을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이 매드헤터 음악을 들었을 때 혼성이 이게 한 80인조 맞죠?
2: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4: 그러니까 80인조 오케스트라를 상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넣으신 편곡이 네. 이게. 네. 이 작품은 사실은 중극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3: 그러면 좀 저희 이례적이긴 한데 요 타이밍에 뮤지컬 매드헤터 가운데 우리 성윤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이 곡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곡이 있어서 좀 한 곡 들어보려고 해요.
1: 좋죠. 네. 네,
3: 그 MR이라고 하는데 네. 혹시 곡 제목이나 이런 곡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제가 이제 그 작곡가님이 연습하라고 그 MR 그거 시스템을 주시는데 어느 날 제 음악은 아니었지만 그 트랙을 넘기다가 그 미친 모자 장수라는 그 MR을 들었는데 그 악기들이 하나하나가 다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다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제가 혼자 감동을 하고 그 분장실에서 이것도 한번 들어보라고 배우들이랑 이제 스태프들한테 막 들려줬던 기억이 나요. 그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알겠습니다. 곡 제목이
1: 미친 모자 장수. 네. 14번 트랙이죠. 네.

0: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피아노 연주를 전공하셨고, 그리고 작곡과 음악 이론을 또 전공하신
1: 정통파시에요.
0: 정통 유학파셨던 거예요.
2: 제가 13살에 가서 오래 살았습니다.
0: 그래서 사실은 음악을 섬세하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MR을 들어보면, 이 편성이, 그러니까 관악하고, 그 다음에 현악의 편성이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기들이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적절한 구간구간에.
1: 팬들께서도, 구독자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신이 내린 선물로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는 존재라고 평가를 하셨고요. 다양함을 묶어서 표현해 주시는 작곡가님, 그리고 따뜻하고도 재밌게 이야기로 마음을 빠져들게 만드는 작곡가, 꺼내진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작곡가.
0: 너무 멋있다.
1: 근데 저는 굉장히 자신감. 지금 현재 리카 씨보다 훌륭한 작곡가 없음. 내가 봤음, 들었음.
0: 와.
1: 이렇게 딱 그냥
0: 점을 그냥 딱 찍어주시네요.
1: 어떻게 이렇게 한 말씀 해주세요.
2: 아니 또 아우 아우 너, 너무 아니고 너무 너무 너무 과분한 칭찬이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너무 감사.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조성윤 배우에 대한 소개는 제가 10년 전 우리가 잭 더 리퍼로 만났던 인연을 핑계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개명전 조강현.
3: 네.
1: 맞습니까?
3: 맞습니다.
1: 저 몰랐어요. 네. 네. 성윤 씨 반갑습니다.
3: 아, 그때는 저기 예명으로 활동할 때.
1: 아, 그랬구나.
3: 그때 네. 그 작품이 첫.
1: 그래요. 네. 잭 더 리퍼가 그 전에는 강현 씨로 일을 하시다가 의미 있네요.
3: 바꾸길 잘했죠.
1: 네. 그 사이에 결혼도 하시고 아주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벌써 데뷔한 지 꽤 됐습니다. 2007년 뮤지컬 해피 바이러스로 데뷔하신 것으로 그리고 지킬앤 하이드에서 앙상블로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다들 훤칠한 피지컬과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연기력을 겸비한 대표적인 실력파 배우다. 대학로 소극장부터 소극장 극부터 대형 라이선스 및 창작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동안 하신 작품이 숨차지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김종욱 찾기, 쓰리미, 셜록 홈즈,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형제는 용감했다, 드라큘라, 지킬앤 하이드, 삼총사, 잭 더 리퍼, 타이타닉, 용의자 X의 현신, 여신님이 보고 계셔, 니진스키, 디아길레, 메데터 등 특히나 이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에서는 토마스 그리고 매드해터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연기도 그렇고 뭔가 그 안에서 그게 중심을 잡는 묵직한 존재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연극을 또 제가 좋아하는 것도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저는 그중에서 타지말 타지말의 그니까 이걸 지금 제가 성윤씨 걸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4: 제가 봤습니다.
1: 아 그랬군요. 네, 우리 조지현 기자가 봤군요. 예, 그리고 뭐 아트, 뭐 멜로드라마, 올드 위키드 송 등등 그 휴마윤에 대한 사랑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타지마할이 웬만하면은 성윤 씨 걸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놓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영화도 쌍화점에도 출연하셨었고 귓속말,
3: 귓속말?
1: 풀이 있는 그녀 이런 드라마에서도 섬세한 캐릭터 분석력 나무신인상 더 뮤지컬 어워즈 2012년에 타시게 됩니다.
3: 그때
1: 되게 벌써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 이후로 잘 성장하고 계신 거죠?
3: 아직도 신이
1: 워낙 원작에 갇히지 않는다는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가 자신만의 해석이 들어가서 같은 작품을 봤지만 성윤 씨의 작품은 또 좀 느낌이 달랐다. 이런 평가들 있고 어떻게 요즘에 후배들 보실 때 어떠세요?
3: 모르는 얼굴들이 많아지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배우는 것도 많고
1: 후배들에게?
3: 네. 근데 분장실에 이렇게 소극장은 분장실이 작잖아요. 네네. 이렇게 있으면 저도 좀 같이 웃고 그들이 하는 농담에 같이 좀 동요해서 웃고 싶은데 저는 잘 안 웃겨가지고
1: 아, 유머 코드가 안 맞는군요.
3: 이게 이제 세대가 다르구나. 그런 점이 조금 나도 이제 나이를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아트를 했었는데 아트 분장실은 다 이제
1: 좀 비슷한 연배시잖아요. 아니면 선배시고
3: 너무 재밌고 숨만 쉬어도 재밌고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이제.
1: 우리 조성현 배우에 대해서는 딱 그냥 이게

0: 다였나 봐요. 그냥 천재 배우. 그리고 한 분은 더 쓰셨어요. 네. 천재 미남 최고 배우 이렇게. 예예예. 아, 예.
1: 제 팬인 것 같은데. 천재는 가당치도 않은 소리고.
0: 네, 그리고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 저도 정말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매력적인 작은 숨과 눈빛만으로도 캐릭터 표현이 완성된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춤신 춤왕은 저는 네. 니진스키를 못 봐서 그런데 어떻게 좀 공감하시는 평가세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
0: 인정?
1: 네, 메드에터로 거듭났죠. 얼마 전에 그 어떤 어떤 제 팬은 아니고 네. 제 팬분이 인스타그램에다가 조슬린들 도티 여왕이 춤추는 거예요. SM 스타일 JYP 스타일 해가지고 비교하신 게 있는데 네. 저도 거기 나오거든요.
2: 어떤 스타일을 맡고 계신가요?
1: 저는 물음표 스타일이에요.
0: 아, 물음표 스타일. 아, 좋습니다. 우리 조성현 배우와 함께 뭐 다양한 작품도 가능하겠지만 이 매드해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진짜 너무 설레네요. 우리 최승현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 네, 저도 오늘 얘기할 것들이 네. 설렙니다.
0: 아, 좋습니다.
2: 제가 조성현 네. 배우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바를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텍스트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성현 배우님의 목소리가 그 텍스트의 온도를 부여해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텍스트인데 정말 따뜻하게 들릴 때가 있고 정말 차갑게 냉정하게 들릴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스토리에 굉장히 적합한 그냥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어떤 장면이 상상되고 그리고 우리가 넘버를 들으면 무대 장면이 상상이 되는데 저는 조성현 배우님이 부르는 넘버를 이렇게 따로 음원으로 들었을 때는 그냥 그것만으로도 스토리처럼 느껴져요.
0: 그 정도로. 네. 우리 성현 씨는 언제부터 목소리가 그렇게 좋았나요?
1: 용각산을 좀 더 먹고 왔어요.
0: 이런 건 아티시 깨고고요.
3: 너무 좋아요.
1: 목소리, 목소리 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목소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목소리 좋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우연히 김종국 찾기 오디션을 보는데 그 스태프분들이 그 심사위원분들이 목소리 좋다고 해서 그때 저는 처음 내가 목소리가 나쁘지 않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0: 와, 우리 조성현 배우의 목소리는 진짜 우리 조주연 기자가 표현한 맛이 딱 그거 같은데 온도가 좀 특정하게 이렇게 좀 고정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성현 씨의 목소리는 아주 따뜻한 목소리부터 아주 차가운 목소리가 공존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각인이 잘 돼요. 진짜 좋아하는 목소리입니다.
2: 그래서 한 작품에서 여러 역할을 맡으셔도 그게 다 느껴지고 같은 대사도 갑자기 이렇게 소름 돋게 막 왜 이렇게 사람이 차가워 이렇게 목소리가 또 있으시거든요. 네.
1: 제가 이제 어떤 되게 유명한 사진 작가님에게 사진을 좀 찍으러 간 적이 있어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그 작가님이랑 한 2시간을 수다를 떨다가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볼까요 했는데 그 작가님이 찍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얼굴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그 중간을 자기가 촬영하고 싶은데 도저히 오늘은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저는 몇 번이고 제가 거울을 봐도 저는 제 모습을 잘 못 보니까 근데 목소리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0: 알 것 같아요. 네, 저 알 것 같아요.
1: 그래요? 알 것 같아요?
0: 네. 미남 미녀가 다 있어요.
1: 미녀도 있나요?
0: 네. 정말 매력적인 배우를 알 수 있어 영광이고 그 분이 함께하는 매드액터 더 궁금해집니다.
2: 그러면 줄거리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은 모자 장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51년 런던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내 모자만큼의 자유를 꿈꾸던 14세 소년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거대한 헥터 모자 공장에서 일했는데요. 사장의 아들 조슬린을 만나 친구가 되고 버려진 이웃들과 함께 각자의 꿈을 담아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모자 가게를 엽니다. 여기서 한번 수정할게요. 이건 그냥 모자 장수가 아니라 미친 모자 장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일하던 모자 공장은 수은 중독의 위험을 알면서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지옥이었고요. 공장의 매캐한 수은 증기는 노아를 포함해 기계처럼 일하는 노동자들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거대 자본과 권력은 노아가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만든 특별한 모자 가게도 무참히 짓밟아버렸죠. 그 잔혹한 현실이 모자 장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당함에 침묵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기계처럼 일해야

0: 정상으로 불리는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버티는 게 가능했을까요? 노아는 어쩌면 스스로 미친 모자장수가 되는 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미쳤기에 노아는 혼자 화려한 만국박람회장 한복판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었고 노종자들의 피와 땀, 짓밟힌 인간의 존엄이 담긴 모자의 진짜 가격, 10실링 6펜스를 외칠 수 있었고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말할 수 있었죠. 이게 이 이야기의 끝이고 제 줄거리 소개의 끝입니다. 이제 오늘 촬영에서 까마귀와 책상의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1: 작가님과 또 이 배우님을 향한 이 팬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뭐 수많은 작품 해오셨지만 그 가운데서 또 지금 이 매드해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신 것 같긴 해요. 네. 초연 또 앵콜 공연 이렇게 함께 네. 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셨어요?
2: 공연하면서요?
1: 네네네. 매드해터에 대해서.
2: 너무 많지만 연기하면서 무엇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음도 재밌지만 그 사이를 오가는 순간 말고도 내가 지켜야 되는 내가 정말로 표현해야 되는 순간들이 대본에도 없고 음악에도 없지만 저는 늘 그런 순간들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점이 너무 매력있고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조슬린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공허함이 매 순간 어떤 형태로든 계속 묻어놨으면 좋겠다가 제가 갖고 있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찾아가면 재밌습니다. 그것도 봐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1: 어떠세요? 소감이 이렇게 재연까지 잘 오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3: 사실 그 공연이 올라갈 게 너무 어렵잖아요.
1: 그렇죠.
3: 사실 뭐 공연에 참여할 기회도 많지 않지만 참여해도 그 공연 자체가 극장에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가기는 게 어렵더라고요.
2: 맞아요.
3: 근데 초연했을 때도 공연이 될까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되게 많이 하고 초연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앵콜 오니까 약간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1: 네. 우리 리카 씨는 어떠세요?
4: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쫑파티 할 때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은데
1: 초연 때 네. 네.
4: 다시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어서 진짜 감개무량했던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저는 작업할 때 창작진이 어쨌든 처음에 이제는 그 씨앗을 뿌리시는 거잖아요. 이제 글로, 내 머릿속에 있는 글로. 그리고 이제 음악이 거기에 덧붙여지잖아요. 근데 얘가 잘 자라나서 이렇게 좀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알 수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그 미지에 대한 불안함? 이게 저는 창작진들한테 가장 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해소하고 어떻게 좀 누르시면서 앞으로 나가세요?
3: 그게 공연이 될 수 있을까? 이 작품이 말이 될까?
1: 말이 될까? 내 머릿속에 있던 게 말이 될까?
3: 이게 괜찮나? 뭐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되지? 를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 빨래를 한다거나.
4: 어차피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 부분량을 최선을 다해보자. 네, 그 이상의 것은 어차피 제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인지라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두 천재 사이에 끼는 바보가 되게
1: 아니 천재 연기자 어디갔어요?
2: 그러지 마.
5: 근데 이번 돌아오실 때 음악도 좀 보강이 된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0: 관객분 질문 중에서 이곳에서는 써도 돼서 노아와 조슬린이 같이 부르는 파트가 늘어났다. 그래서 너무 좋고 어떻게 그런 멋진 생각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다.
1: 그걸 또 알아차리셨어요?
4: 그게 너무 감동인 부분이고 그 멋진 생각 저희 연출님께서 하셨거든요. 여쭤봤었을 때 이제 그 말씀을 노아와 조슬린이 이제 모자를 만들면서 노아의 꿈이 어쩌면 진짜로 현실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이 친구들이 정말 행복을 만끽하는 그 장면을 만들어주고 싶으셨고 그리고 그랬을 때에 노아 혼자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 느낌이 나왔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이 부분서부터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셨는데 저는 사실 연출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건 무조건 예거든요.
2: 무섭나요 혹시?

0: 너무
1: 좋아해서
0: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녀가 참 옳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2: 그녀는 옳았다.
0: 그녀는 옳았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2: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동화 속에 미친 모자 장수, 저는 좀 기억도 가물가물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미친 모자 장수랑 이 빅토리아 시대 아동 노동, 또 수은 중독, 그렇죠. 이런 문제를 연결하신, 어떻게 이렇게 좀 그 사건을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미친 모자 장수랑 연결하시게 되신 거죠?
3: 그 홍콩 퍼니에서 앨리스에 나오는 미친 모자 장수 캐릭터를 활용한 모자가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싶다라고
2: 우와.
3: 제안은 아니고 그냥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동화책을 읽었는데 사실 네. 어렸을 때부터 동화책은 읽어봤잖아요. 한두 번은. 그래서 남의 얘기할 때는 모르겠지만 재밌다 하고 넘겼는데 이거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대에 쓰인 거지? 왜 썼지? 뭐 이렇게 조금 리서치를 했는데 이제 미친 모자 장수라는 캐릭터가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아직 복지법이 있기도 전에 그래서 약간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모자 공장 노동자들이 수은으로 모자에서 수은을 사용하다가 이제 이렇게 병에 걸렸고 그 모습을 모자 장수처럼 미친이라는 관용구로 그렇죠. 부를 정도로
0: 맞아요, 맞아요.
3: 이게 그 당시에는 있었다 이런 게 나오면서 이 캐릭터가 그거를 반영한 캐릭터다 뭐 약간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뭐 굉장히 재밌는 소재가 있더라도 거기서 제가 뭘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면은 그 소재를 제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2: 무용지물이죠.
3: 근데 네. 이렇게 좀 만약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라면은 이 소재를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흔쾌히 그럼 한 번 더 써봐라라고 해주셔가지고 얘기가 이렇게 계속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연결한 건 아니고 이미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그냥 쓴 것 같아요.
4: 그 말을 하는 노아, 14세 노아로 설정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3: 그때 당시에 14살이 이제 12시간씩 일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나이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뭐 그것도 있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에도 사실 이 친구를 보호해줄 시스템은 없지만 14살이 된 순간은 정말로 보호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2: 내몰리는 거죠.
3: 이런 세상에 노동의 시장에 아니면 성인들의 세상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바라보는 그 세계 이상한 세상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사실은 이게 수은을 발견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2: 네.
3: 수은은 있었고 그거를 얘가 말하는 얘기잖아요.
2: 네.
3: 어른들은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지켜야 될 것도 있고 바뀌지 않을 줄 아니까. 근데 이 어린애는 그 얘기를 왜 안 되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모자 장수 캐릭터가 모티브이긴 하지만 노아라는 캐릭터는 이제 동화 속 앨리스의 여정을 걷길 바래서 앨리스 캐릭터 그래서 따왔어요. 그래서 앨리스도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게 성장기잖아요.
2: 네.
3: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잖아요. 노아라는 친구도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세상을 바라봐주고 자기도 찾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14살 하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미친 모자 장수가 주인공이어야 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동화책을 보면서 되게 너무 궁금했어요. 저 사람은 왜 모자에 영수증이 붙어있지? 못 팔았나? 왜 못 팔았지? 모자 장수가 아닌가? 아니면 뭐 모자를 팔 수 없는 세상인가? 누가 못 팔게 했지? 뭐 예를 들면 저 영수증은 모자에 붙은 건가? 저 사람한테 붙은 건가? 이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그런 동화에서 든 생각, 질문을 그 현실 배경에서 답을 찾고 근데 이 얘기를 왜 우리가 지금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더 하면서 계속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2: 저는 그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대한민국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빨리 이제 여러 가지 노동 재해,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해라. 이제 이런 식의 측량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시는 거를 뭐 요즘에 이제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정부 관계자들께서 이 매드해터 같은 작품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학계, 문화계에서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그려내고 이걸 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지를 좀 알아주시면 좀 달리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한 이성들이 작동하는 세계일수록 저는 감성적인 것들이 터치가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각성하는 수준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좋은 말씀이세요.
2: 꼭 보시길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
1: 네, 네.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2: 네.
1: 그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지점을 음악으로 너무 훌륭하게 푸셨는데요. 이 음악 컨셉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0: 말씀하셨던 처음 그 트리트먼트도 아니고요. 시놉시스 정도였던 것 같아요.를 받고서 처음 주셨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칫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가 될 수 있었어서 음악 컨셉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 제가 썼던 문서에는 사실 되게 이면색이었어요. 현실 세계와 그러니까 공작 안과 공장 바깥의 세계가 있고 일상적인 음악과 굉장히 인더스트리얼한 음악 사이버 펑크가 돼도 좋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수은 중독도 있고 그러다가 초고를 받았고 초고를 계속 읽는데 사실은 가사가 되게 슬퍼요.
2: 맞아요.
0: 12시간 일을 할 수 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가사가 되게 슬프고 암담한데 머릿속의 노래는 점점 밝아지고 경쾌해지고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마음이 가는 대로 조금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특히 전반부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지금 노아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구나. 노아의 눈으로 보니까 14살에 12시간씩 일하는 것도 괜찮고 내가
2: 일단은 즐거워.
0: 집에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어떤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기보다는 초고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좀 젖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
1: 음악으로 인해서 제 인지 상태가 막 아득해지면서 뭔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딱 이 음악이 그래요, 저한테.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이 음악이.
2: 궁금해 미치겠어요. 그래서 듣고 가야겠어요.
1: 네. 네. 우리 성윤 배우님이 보이시는 버전이 있거든요.
2: 그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나.
5: 네.
2: 파트 1?
5: 이 곡을 소개하려면 사실 스포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2: 네, 네, 네. 그렇죠.
5: 포함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노아라는 이 14살 소년이 처음으로 수은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만나요, 조슬린을. 그리고 이 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음악입니다.

0: 꽂혔네요, 음악.
1: 아.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네, 4번 넘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윤 배우는 네. 처음에 이 어찌 보면 굉장히 성윤 배우 아까 이렇게 좀 배우로서는 신나는 작업이라고 하지만 네. 이게 아름다운 세계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또 잔혹한 이야기를 담고 네. 있고 이 역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조슬린.
2: 처음에? 대본.
1: 처음 만났을 때.
2: 14살은 내가 못한다.
3: 와, 아트적 개그 좋아요. 네.
2: 아무리 좋은 작품이어도 14살은 난
1: 그건 아닐세.
2: 네, 그랬더니 네. 저기 앉아 계시는 저 PD님께서 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14살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고.
1: 네.
2: 철석같이 믿고 연습실에 갔는데 누구보다 막 12살로 더 낮춰서
3: 뭔가 걸 다 해야 되고
2: 네. 그래서 근데 대본이 음악은 못 들어봤으니까 대본만 봤을 때는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 극이었습니다. 제가 14살이라는 거 말고는 진입 장벽이 없었어요.
1: 그러니까 진짜 수많은 인물을 막 넘나들잖아요.
2: 네네. 네,
1: 그런 것도 매력적이었을까요? 어떨까요? 부담은 없으셨어요?
2: 이렇게 부담은
1: 천재 연기자
2: 아니야 부담 없었어요. 사실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뭐 다른 배우들도 다 공감을 하겠지만 보시는 분들이야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아. 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4: 네. 원래 쉬워 보이면 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1: 천재 연기자. 네.
3: 천재 완제.
4: 관객분 질문 중에서 무대에서 정말 즐거워 보이시는데 혹시 그 이유가 춤을 신나게 출 수 있어서인가요?
2: 뭐 그것도 있고요. 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뭐 춤출 곳이 없잖아요. 네. 아주 신나게 추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웃고 떠들고 연습도 너무 치열하게 해서 그 초연 연습할 때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게 우리 초연 창작 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시시각각 변화하잖아요.
1: 네.
2: 크게는 뭐 이제 큰 뭐 틀 플러스부터 그치. 작게는 사소한 단어 어미들까지 계속 바뀌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거를 좀 픽스시키고 배우들도 그거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거를 스태프들은 그걸 갖고 좀 자기만의 디자인을 또 그치. 한다든지 근데 첫공 전날까지 바뀌었어요. 너무 변화무쌍하게 바뀌는데 되게 신기했던 건 배우 누구 하나 싫은 소리 하는 배우 한 명도 없었고 스태프들도 웃으면서 끝까지 다 했던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이렇게 작업했던 게 그리고 그 이게 어쩌면 매드헤터의 어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코어가 아닌가 이 작업했던 이런 분위기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작가님 기쁘시겠어요? 보통은 욕하기 쉽거든요. 그럼요. 매번 바뀌는데
2: 저 첫 공 전날에 오르피나 연출께서 아침에 아 오늘 첫 공 힘내 화이팅 근데 그 첫 번째 줄 대사 어미 몇

0: 군대만 수정하자 이렇게 이렇게 왔던 기억납니다.
1: 작가님이 아까는 머리를 쥐어주시는데 지금 입틀막을 하시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심심한 사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때 작가님이 부탁해서 저한테 아마
1: 그렇죠 그렇죠. 네.
2: 아, 되게
0: 괜찮습니다.
2: 아 근데 그 참 이게 저 혼자 있을 때는 요만하니까 세계가 더 이상 상상을 못하고 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을 그쵸. 만나면
3: 맞아요.
2: 어, 저렇구나. 아, 약간 이런 아. 그래 얘가 내가 몰랐다. 아. 내가 몰랐다.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넘길 때도 아. 있고 약간 그래가지고 네. 욕심을 계속
0: 좋았어요.
2: 네,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0: 아유.
2: 근데 사실 저는 연습실 들어가서 수정한 부분들이 되게 좋았어요. 아. 네, 그 전에는 조금 약간 혼자 겉핥기 같은 느낌이 있다면 그 장면의 핵심이 되는 그 부분들을 배우분들이 조금 어, 여기 조금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약간 이렇게 짚어주신 부분에서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들어가고 수정됐던 부분들이 조금 장면들을 이렇게 딱 단단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아, 그죠. 이렇게 활자로 누워있을 때, 와, 이렇게 멋진 배우들이 이걸 실현을 해내실 때는 글자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추임새가 참 좋아요. 그냥 배우라도 해도 돼. 네, 멋진.
1: 그러니까. 멋진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4: 사실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아. 제가 느끼기에는. 아. 완전히. 저도 이제 대본 작업을 해보셨으니까. 그 연습실 가면은 제가 못 봤던 것들이 보여요, 자꾸만. 아하. 그리고 배우들은 입으로 딱 발화 될 때 더 맞는 어떤 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욕심이 생기죠, 작가로서는. 네, 네, 네. 아, 이거 빨리 바꿔야겠다. 네. 왜냐면 더 좋은 길이 계속 보이니까.
1: 보이니까. 네.
4: 그래서 끝까지 못 놓는 것 같아요. 그 길을.
1: 돌고 돌아 이제 배우님, 멋진 배우님 네. 탓이네요. 그런 수정이 많아지는
0: 거. 결국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1: 이 작품을 좀 사회적으로, 좀 미학적으로 좀 더 분석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4: 이 노아라는 노동자 소년이 굉장히 불결한 노동 조건에 몰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런 사회적 조건이 이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배경으로 예,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작품 빅토리아 시대라는 네. 지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뮤지컬의 빅토리아 시대를 소재로 하는 작품이 되게 많아요.
1: 꽤 시대적 있죠. 배경으로 스위니 토드
4: 어, 맞아, 맞아, 그렇고요. 맞아. 그리고 네. 지킬레나이도 그렇고요. 아. 그리고 잭더 리퍼도 아하.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레드북. 아. 이것도 빅토리아 시대고 네. 그다음에 브론테 이런 작품도 다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빅토리아 시대의 키워드 우리가 좀 뽑아보면 모순과 불합리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빅토리아 시대가 산업화 근대화가 막 일어나던 시대거든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가. 그래서 도시를 중심으로 굉장히 산업화되던 시대.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 있었던 그러니까 농촌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시로 도시로 몰려와서 도시 빈민이 엄청나게 그렇죠. 양산되던 네. 그런 시대였기도 네. 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서양 그 과학과 경제가 굉장히 크게 번성하던 시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모순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도시 빈민으로서의 노동 조건이 열악한 상황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과학과 경제가 완전 번성했던 그런 시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순과 불합리라는 것을 키워드로 하는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등장하고 있고 이런 점들을 공연에서 발견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너무 즐거워요.
1: 즐겁고 우시고
4: 네 울고
1: 공연을
4: 있고.
1: 보시면서 우시고
4: 네. 아니 나를 이렇게 울릴 수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네.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네. 우리 조주연 기자는 우리 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인 뭐 시대적인 역설적인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5: 그러니까 저도 그 조슬린이라는 그 역할 자체가 사장 헥터의 아들로 설정이 됐다라는 것이 그것 자체도 사실 아이러니거든요. 어허. 내가 어떻게 보면 바라는 모습이 어쨌든 그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이런 순환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순환에서 오는 부조리함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에서 조슬린이 약간 중년의 조슬린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 노아는 이 조슬리는 몇 번의 노아를 만난 걸까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네. 노아라는 그 인물이 단순히 그 노아 그 친구만이 아니라 노아와 같은 많은 노아들
4: 그렇지,
5: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한 세상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하는 노아 그걸 조슬리는 얼마나 많이 만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1: 조슬리는

0: 어떠세요? 이런 해석에 대해서.
1: 아, 저도 아니 너무 해석이 감상했어요. 너무 높고.
0: 너무 높고 감상하게 되죠.
1: 아니, 저런 네. 시선으로 공연을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2: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을 그렇게 많이 드리죠.
1: 저는 이렇게 깊이는 모든 공연을 볼 때 못 보고 항상 아, 저 배우 힘들겠다. 호흡이 좀 많이 이런 식으로 보니까 네. 아닙니다.
0: 진짜 그렇게 감상했어요. 연구하신 분들이시니까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조주현 기자는 또 탁월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조슬린의 입장에서 얼마나 수많은 노아들을 만나고 있을까. 지금 이 시기까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좀 가슴 한 편이 되게 먹먹한 상태로 첫 넘버부터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실크로 된 탑펫.
3: 맞아.
1: 노아가 부르죠? 그죠? 노아가 첫 넘버로 부르는 노래.

언제쯤 나도 이곳에 살 수 있을까? 일만 시켜준다면 뭐든 할 텐데, 뭐든 모자?

0: 그리고 조슬린과 모자 장수 정체성에 대해서 작가님께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노아가 미친 모자 장수 이후 혼잣말을 할 때, 조슬린은 노아에게 어떤 존재이고, 마지막에 노아가 만든 노란 모자를 쓰고 떠나는 연출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이 조슬린의 존재론적 의미를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1: 조슬린은 아까 계속 이제 저희 작품에서 환각으로 나오지만 사실 저희 맨 처음에 생각했었던 건 쉬는 시간에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노아는 이제 조슬린이 있는데 마음 안에 있는 존재하는데 이제 그게 환각으로 가시화됐다라고 설정을 해서 조슬린은 노아의 생각이다라고 설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장면에서는 그 뭐라 그러지? 그

0: 신부자 장수 노래가 이제 조슬린이 환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 헥터 아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제 노아가 한번 결정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뭐라고 하지? 그리고 조슬린도 난 이제 뭐로 존재해야지? 둘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렇게 붕 뜬 그 순간에 이제 노아가 이제 결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넌 내 친구다. 약간 이렇게 그러면서 그럼 더 이상 의심 없이 가자 친구로 약간 이렇게 그래서 앞에는 헥터 아들 친구였다면 지금은 이상한 세상에서 이상한 내 친구다
1: 약간 또 이렇게. 다른 나 같은 너다
0: 네, 그러자 뭐 노아가 그거를 결정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앞과 뒤가 달라지는 거는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건 저의 생각일 뿐이고 이제는 연기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2: 저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0: 그게 맞고 보시는 분이 생각한 게 맞고 이거는 그냥 처음에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 관객들도 근데 이 이야기에 많이 공감을 하시면서 또 이런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3: 제가 연기하면서 힘든 지점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다양한 역할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정신만 바짝 차리면 그런 거는 크게 힘들진 않은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공허함과 조금 맞닿아 있는 지점인 것 같고 조슬리는 화자이잖아요.
4: 그쵸.
3: 근데 이거 수만 번 이 이야기를 들은 청자이기도 해요. 근데 화자이었다가 내가 어느 순간 이거를 내가 대사를 내뱉고 있지만 그리고 같이 무대에서 연기하고 있지만 조슬린이 청자가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지점들이 화자도 아니고 청자도 아니고 그 애매한 경계에 서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이게 그렇다고 슬픈 감정도 아니고 오묘한 것들이 막 들어 그때그때 다르지만 그런 지점들이 좀 힘들기도 하고
1: 작곡가께서는 어떠세요? 이렇게 본인의 음악이 가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몸짓의 배경으로 쓰이면서 또 배우들이 그 음악에서 충분히 또 존재해주고 이러는 순간순간을 목격하실 때 어떤 기분이세요?
4: 정말 행복하고요. 매번 봐도 벅찹니다.
1: 벅차다. 그 벅찬 순간에 우리 조성윤 조슬린도 큰 몫을 하겠죠.
4: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아니 갑자기 예. 우리 뭐 성윤 배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푹 빠져 계시고 사랑하는 작품일 것 같은데 어떤 작품으로 좀 자리매김하게 될까요, 이 작품이?
3: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제가 캐스팅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다를 텐데 저도 평론가님처럼 저도 좀 박스가 커지면 좋겠다. 지금도 너무 훌륭하게 감사하게 하고 있지만 글과
1: 작품에
3: 이
1: 비해서?
3: 음악이 정말 예를 들어 상상만 해본다면 라이브로 오케스트라로
5: 제가 생각했던
3: 뭐 함께 하면 정말 이 시너지가 엄청날 텐데
1: 토월극장 가야겠네요. 좀 박스를 키워보자.
3: 네, 아무튼 좀 박스도 키우고 또 우리나라 무대 말고 또 해외 무대에서 우리 작품들 많이 사가셔서 그들 나라의 문화도 좀 잘 녹여서
1: 충분히 가능하죠.
3: 앞으로 롱런하면서 크게 많이 사랑받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 네. 아,
1: 그런 작품의 초연 멤버로서
3: 저는 영광이죠.
1: 네, 좋습니다.
0: 이게 사실 저희 공연이 말로 들으면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 춤과 노래가 한가득 있는 뮤지컬이거든요. 되게 밝습니다, 여러분.
3: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진짜 되게 어두운 작품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0: 전혀 심각하지 않고 밝고 그다음에 명랑하고 그래서 그런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와주셔서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성현 배우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4: 힘든 순간이 있을지언정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공연을 보시는 분들도 또 이제 만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던 하지만 굉장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5: 그 저는 오늘 조금 이례적으로 이 작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좀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제가 배우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극중 조슬린의 대사인데
3: 그 짧은 10분 동안 사람들은 계절을 느끼고 친구가 되고 무엇보다 생각을 했어.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0: 미래에 대해.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전과 같을 수가 없었지.
1: 네, 여기까지.
2: 너무 좋지 않나요?
1: 정말 이 대사는요. 정말 저는 작품의 키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미래를 바꾼다. 결국은 생각이 미래를 바꾼다. 이 작품이 어두운 면이 있지만 저는 사실은 노아의 그 행진으로 끝나는 바로 그 결말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결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노아는 결국에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획일적인 자신의 노동 환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추진력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2: 저는 우리가 여전히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도 기계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또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할 수 없기도 하고 남들과 똑같은 모자를 써야지만 인정받는 세상 여전히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매드 애터는 그거 이상한 거야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끔 만들게 하는 작품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좀 덜 이상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10월 6일이 매드 해터의 날이에요. 매드 해터 데이고 이날에는 뭐 제각기 모자를 쓰고 모인다든지 아니면은 까마귀와 책상 이런 넌센스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이상한 모자의 날인데 그 날에 끼워서 재현을 와주시면 뭔가 이벤트를 하기에 너무 좋지 않을까. 한 번 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날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면 더 좋은 재연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봅니다.
3: 한국 가시기 전에 우리 조성현 배우께 제가 한 곡만 더 좀 추천을 받고 싶은데 문제는 너 라는 제목의 넘버가 있더라고요. 이 넘버는 어떤 넘버인지 언제 불리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0: 문제는 너라는 넘버는 그 노아가 헥터 그 탑의 사장님에게 막 이것저것 불만들을 따질 때
3: 네.
0: 말 그대로 문제는 내가 아니고 너다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 넘버입니다.
3: 알겠습니다.
0: 너무 좋은 넘버죠.
3: 예, 이 넘버 남겨드리고 저희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뮤지컬 매드 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문제가 뭐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 전부도 아닌 누군가 아플 가능성 그건 문제가 아니야 확률 비용 약간의 손실 그럼

0: 방법도 모르면서 조르기만 하는 건 널까? 아니면 나일까?
1: TBS 캠페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3: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4: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0: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TBS 교통정보.
6: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 차량이 늘었습니다. 홍제 램프에서 정릉터널 나오기까지 속도로 못 내고요. 반대 성산 방면으로도 월곡 램프에서 정릉 램프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내 의정부 방면 군자교에서 장안교까지 월계 1교에서 3개교까지 어렵고 북부간선도로는 월릉분기점에서 묵동 나들목 구간이 양방면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양재에서 서초 구간의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 중이라 도심 방면 차량이 더욱 어렵고요. 뒤로는 안성 분기점 일대 또 수원 일대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부산 방면으로도 신갈 분기점 일대 3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구리 방면 자유로 부근 4차로에서는 화물차의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홍원찬입니다. 시원하게 파도를 가로지르면서 서핑 즐기는 사람들, 여름철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됐죠. 서핑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이 보드 위에 엎드려서 양팔로 노를 젓는 동작이라 그럽니다. 이걸 패들링이라고 부른대요. 단순해 보이지만 연습이 꽤 필요하고, 이걸 잘하는 방법은 그저 묵묵하게 계속 저어보는 것뿐이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멋진 자세로 파도를 타고 있는 내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돌아보면 우리 삶에도 이렇게 매일매일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옵니다. 삶은 파도를 피하는 일이 아니라 파도를 잘 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때로는 과감하게 파도를 올라타고, 때로는 납작하게 몸을 낮추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잠시 기다려주고. 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일상의 멋진 파도타기 응원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해보죠.

0: 네, 돈이 드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했습니다. 이승철의 소리쳐, 네,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돈이 드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도 팍팍 나눠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또 함께해 주실 든든한 두 전문가 소개해드려야죠. 최정현 팀장님, 홍하나 팀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최정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3: 어떨 때는 그 나와주시는 두 분이 한꺼번에 이중창처럼 네. 호흡을 맞춰서 인사하실 때도 있고 나눠서 인사하실 때도 있는데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시 전에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하세요?
1: 네. 그건 아닌데요.
3: 아니요.
1: 전에 그러니까 네. 했던 그 조민영 팀장님은 네. 함께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3: 아~
1: 그래서 제가 함께 이렇게
3: 성향에 맞춰주시는군요.
2: 네. 우리 저는 네. 뭐 그냥 하자는 대로 네. 분위기 봐서.
1: 아, 원래 이렇게 네. 안 하셨어요?
2: 네. 저요?
1: 네.
2: 그냥 이제 상대가 하는 대로.
3: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눈빛만 봐도 통하는 전문가들과 여러분의 사연도 또 든든한 마음으로 잘 해결을 해드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아, 오늘 또 오랜만에, 여름, 뭐, 서핑, 파도, 이런 얘기로 또 문을 열어봤어요. 지금 뭐 듣고 계신 상황이 어떨지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디 계시든 무얼 하시든 좀 시원한 마음으로 잠깐 상상해 보셨길 바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지는데요. 두 팀장님은, 평소에 워낙 바쁘실 테니까 예, 좀 이렇게 서핑, 예? 바다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있는 생활을 하시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올여름 어떤 걸로 좀 시원하게 버티고 계신지.

0: 잠깐 말씀드렸지만,
1: 아, 이 방금
0: 예, 그걸로 예. 인해서 예. 제 도파민이 예. 많이 샘솟더라고요.
1: 아, 아드님들이 얼마나 잘 그, 아, 이게 뭐 평소에 우리 전문가들이 상담해 주시는 거 보면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또 저 아이들 교육에도 충실한 분이시겠어요. 우리 홍 팀장님의 그 두 자녀분들은 아들 두 분은 농구 대회에 나가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한 아이는 둘째 아이는
0: 첫째가 우승을 했죠.
1: 아, 첫째 아이는 네. 우승까지. 네.
0: 저 어제 선물을 받았어요.
1: 그래서. 그래요. 네. 네. 이런 게 또 뭐 그 누구보다 시원하게 보내시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럽기도 한데 괜히 여쭤봤나? 네. 자,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문자 열려 있습니다. 아, 특별히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말머리 달아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게 생방송일 수도 있고 재방송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방송 때만 이게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 게 재방송이어도 예, 그 문자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언제든 부담 없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콕 필요한 정보들 콕 집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에 입법 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05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종부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내용이지만 실거주 예외 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정부의 안은 취약과 직장 변경,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된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죠. 여기에 육아나 가족 돌봄을 위해서 거처를 옮기는 경우도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자녀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기존의 주택을 비워두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다음 달 3일 이전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사들여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확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저신용자에게 상품권을 대신 구매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에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받았습니다. 이 계좌는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금 통로로 악용이 됐고요. 돈이 들어오면 인출책이 마트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방식이죠. 이후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해외 조직으로 송금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을 믿기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상품권 발행사 등과 협의해서 무인 키오스크의 구매 한도를 기존의 1회 500만 원에서 하루 1회 1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06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했는데요. 모두 119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82건 가장 많았고요.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등이 뒤를 이었네요. 업종별로는 일반 음식점이 66곳 가장 많았고 식육 판매점이 20곳이었습니다. 적발업체 가운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53곳 형사 입건됐고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곳에는 모두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휴가철 소비가 늘어나는 축산물을 중심으로 음식점, 정육점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까지 단속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넘어가 보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죠. 오늘의 출동 지역은 충남 천안입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1: 오늘의 주제는 보험은 지금 당장의 보장보다 은퇴 이후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가 더 중요하다입니다. 갑작스럽게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면서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인데요. 오늘은 월 100만 원이 넘는 부부의 보험료를 어떻게 줄였는지, 실손보험과 갱신형 보험은 어떻게 조정했는지, 그리고 보험료는 낮추면서도 꼭 필요한 암이나 뇌심장 보장은 어떻게 지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예, 자,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61세 가장입니다. 얼마 전 회사 구조조정으로 예상보다 일찍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기다 보니 지금은 생활비라도 보태기 위해서 배송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몸은 좀 고되지만 퇴근길 대문 앞에서부터 풍기는 저희 아내의 요리 냄새가 하루 종일 가장 큰 위안입니다.
1: 여보, 나왔어. 아유, 냄새 좋다. 오늘 메뉴는 뭐야?
2: 왔어. 고생했네. 당신 좋아하는 차돌 된장찌개 끓였지. 얼른 씻고 나와서 밥 먹어.
1: 근데 식탁에 널려있는 이 영수증이랑 고지서들은 다 뭐야?
2: 아휴, 당신 피곤할 텐데 밥 먹기 전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 나갈 돈 계산해봤는데 우리 집 보험료가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
1: 당신 또 이번 달 그 나갈 돈 걱정하고 있었구나. 내가 직장 그만두고 당신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일단 밥부터 먹자. 그런데 고기는 왜 다 내 앞에 있어? 당신도 같이 먹어.
0: 저는 보험료가 한 50만 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100만 원이더라고요. 거기에다 3년 전 무리해서 마련한 집에 주택담보대출까지 있다 보니 고정지출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던 보험이 지금은 가장 큰 부담이 돼버렸어요. 지금 해지하자니 손해가 걱정되고 이걸 또 유지하자니 보험료 감당하기도 쉽지 않고, 저희 부부보험 지금이라도 제대로 좀 점검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전문가님들 꼭 좀 도와주십시오. 네, 긴급출동 머니 119. 오늘 충남 천안에 사시는 61세 남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셨고 이제 대출 지금 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해도 벅찬데 보험료가 100만 원 정도 월 감당을 하고 계시다니.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1: 네, 처음에 그 사연자분께서 본인 보험료가 한 5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예. 실제 가입 내역을 그 조회해 보면서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 전문가들이 살펴보시기에도 많이 놀라셨다 그랬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러셨습니까?
2: 일단 부부 보험료가 예. 100만 원이 아니라 예. 170만 원이었어요.
0: 170만 100만 원도 아니었어요?
2: 네. 우선 우리 사연자분 보험부터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예. 저축성 보험을 제외하고는 보장성 보험료만 월 80만 원 정도였고요. 예, 예. 근데 배우자분이 보장성 보험료도 월 60만 원, 64만 원이었어요. 예. 근데 실손보험 외에도 갱신형 보험이 여러 건 가입이 되어 있어서 현재 부담도 사실 걱정이 되는 건 맞는데 네. 갱신 시기가 도래하면 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더 걱정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결국 그 부부 두 분의 보장성 보험료로만 월 144만 원이었고요. 예. 여기에 저축성 보험까지 포함하면 매달 보험으로만 170만 원이 넘게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 예. 그래서 부인 되시는 분이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었다고 하셨는데 예, 오늘의 사연자분은 100만 원 정도를 알고 계시다가 그 정도로 놀라

0: 사실 일이 아니었군요. 한 달 보험료가 17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기 대출 원리금 갚기도 빡빡하실 텐데 한 달 보험료 170만 원 정도 내면 이거 상당한 부담인데요.
1: 그렇죠. 일단은 뭐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의 수입과 우리가 지출을 함께 확인을 해봐드렸거든요. 예. 근데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3년 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 집 마련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받으셨고요. 네. 네. 현재 매달 상환되는 대출 원리금만 약 250만 원이었거든요.
0: 아, 많다.
1: 근데 생활비 쓰기도 전에 일단은 그럼 250만 원하고 보험료하고 매달 425만 원이 고정 지출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0: 이거 뭐 숨만 쉬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나간 돈이 한 달에 이렇게 잡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근데 더 큰 문제가 월급을 받아도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지금 이제 퇴직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 어떡하죠?
2: 다행히 그 배우자분께서 요양병원에서 간호 조무사로 근무하고 계셨는데요.
0: 예.
2: 세후 소득이 월 400만 원 정도였고
0: 예.
2: 보유하고 계신 오피스텔에서 월세도 약 8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0: 네네.
2: 또 사연자분도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서
0: 예.
2: 부부의 월 수입을 모두 합하면 약 680만 원 정도 됐고요.
0: 아, 예.
2: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와 대출 상한액만 425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실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5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0: 그래요. 두 부부가 합심해서 뭐 빠듯하게 잘 절약해서 사시면은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금액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단순 계산으로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냐 이게 또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1: 맞습니다. 일단은 그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은퇴 이후예요.
0: 그러니까.
1: 가장 그게 큰 고민이시고요.
0: 네.
1: 두 분 모두 60대 초반이시거든요.
0: 네.
1: 근데 앞으로도 계속 사실 지금처럼 일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2년 정도 후부터는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때문에
0: 아, 예.
1: 네 그러면 두 분 합쳐서 180만 원 정도 수령 예정이셨고요.
0: 예, 예.
1: 월세 수입까지 합친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는 일단은 260만 원 정도는 확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 네.
1: 네, 그 시점 이후에도 보험료 대출 부담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사실 노후 생활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이 너무 많으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대출 원리금 갚으시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두 분 소득에 맞게 보험 구조부터 다시 한번 짜보자 이렇게 접근하셨겠네요.
2: 맞습니다. 이번 사례는 앞으로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만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두 분의 보장성 보험료는 월 144만 원에서 최종 60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0: 예. 이게 저 144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보장성 보험료만 지금 일단 살펴봐 주신 겁니다. 이것만 해도 큰 폭으로 줄었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줄면 보장 내역도 함께 같이 많이 준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보장을 무작정 이렇게 줄이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꼭 필요한 보장은 최대한 유지를 시켜드리고 중복되거나 활용 가능성이 낮은 보장부터 그 순서대로 정리해서 보험료를 낮춰드렸습니다.
0: 예. 보장은 최대한 지켜드리면서 보험료를 대폭 낮출 수 있었던 방법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뭐부터 출발할까요?
1: 네, 일단 첫 번째 가장 기본되는 실손보험이고요. 두 분 모두 3세대 실손보험 유지하시고 계셨는데 이 보험료가 상당히 이제 나이가 오르면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태였습니다.
0: 예.
1: 그래서 앞으로의 유지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충분히 저희가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해드렸고
0: 예.
1: 두 분 모두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크게 낮춰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0: 예. 현재 기점으로 이제 지금 가입하시는 5세대 실손보험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텐데 요렇게 바꾸면 3세대 가입하고 계셨던 것보다 이제 보장이 달라지니까 이걸 좀 뭐가 나한테 적합한가 뭐가 나한테 유리한가 이래서 전화를 망설이는 분들도 또 많으시지 않나요?
2: 네, 많으신데요. 그래서 저희도 모든 분께 무조건 전환을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이번 사례는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매달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는데요.
0: 예.
2: 현재 보장과 보험료, 앞으로의 재정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더 적합하다라고 예. 판단을 했습니다.
0: 그래서 이런 이유로 두 분 모두 5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꿔드렸다. 예, 여기서 또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요. 실손보험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또 다른 건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습니까?

0: 네, 두 번째는 앞으로 보험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갱신 형태 계약들
1: 아,
0: 보험을
1: 예.
0: 정리하는 건데요.
1: 네.
0: 우리 사연자분께서 한 건, 배우자분이 네 건, 갱신형 보험 각각 가지고 계셨거든요.
1: 예.
0: 근데 지금은 사실 보험료가 괜찮아 보여도 갱신 시점이 도래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보장은 비갱신형으로 재구성해드렸고요.
1: 예.
0: 유지 가치가 낮은 보험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1: 갱신형은 젊을 때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은퇴 전후로 해서 이때는 또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정리를 해주신 거군요.
2: 맞습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 자체가 가장 큰 위험이 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상담에서도 앞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그 상황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1: 예. 우리 두 분의 보장 중에 사연자 그 부부의 보장 중에 어떤 걸 남기고 어떤 걸 정리해야 되겠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셨을까요?
0: 일단 보험에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우선순위는 있거든요. 사연자님 부부 가장 큰 고민이 당장 보험료를 유지하는 것이었고, 보험을 암, 뇌, 심장 같은 핵심 질환 보장을 먼저 지키는 것이 더
1: 예.
0: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린 후에 두 분도 같은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1: 예.
0: 간병보험하고 치매보험은 과감하게 조금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담하실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드린다. 이렇게 함께 따라가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두 분의 전문가님도 일반적인 케이스들을 많이 모실 테니까 특수한 상황에 딱 닥치셨을 때도 일단 어떤 기준이 있으실 텐데 그런 큰 기준 외에도 우리 사연자분들이 상담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런 특수한 그 조건들도 함께 고려를 해가면서 현재 상황에서 이분들한테 어떤 보장이 제일 필요한가 예,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대신 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대한 대비는 더욱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사연자분께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셨고, 배우자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도 있었는데 당뇨까지
1: 아,
2: 관리를 하고 있는
1: 예.
2: 중이셨습니다. 따라서 암이나 뇌심장 질환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1: 예.
2: 다만 두분 모두 입원 치료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상품으로 준비하기는 보험료 부담이 조금 있었습니다.
1: 그렇겠네요. 두분다또 병력이 있으셔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필수 보장이라고 하는 암 관련, 뇌 관련, 심장 관련 보장들 다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0: 네, 물론입니다. 여러 보험사 인수 기준 비교한 결과 두분 모두 간편 심사 보험 준비하는 데는 가장 합리적으로 준비하실 수가
1: 아,
0: 있었고요.
1: 그래요.
0: 우리 특히 배우자분 같은 경우는
1: 예.
0: 입원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준비를 해서
1: 네.
0: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드렸고요.
1: 예.
0: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과거 긴 입원 이력이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장은 조금 더 비싼 조건이었는데,
1: 네.
0: 다만 앞으로 1년 동안 혹시나 입원이나 수술 없이 건강 관리를 잘 하신다 하셔서 청구한 내역이 없다 하시면 추후에 심사를 통해서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방향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안내를 같이 해드렸습니다.
1: 아예 좋습니다. 가입할 때 조건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것까지 챙겨주셨어요. 지금 오늘 사연 주신 분은 배송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셨잖아요. 직업 특성상 보험 가입할 때도 챙겨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2: 네, 배송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기존에 가입해 두셨던 라이더 보험이라고 있는데요.
1: 예.
2: 이건 계속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운전자 보험도 보장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1: 예.
2: 또 새로 마련한 집에는 화재 보험이 없어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보완을 좀 해드렸습니다.
1: 화재 보험까지. 예.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해결책이 나왔는지 쭉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2: 네, 최종적으로는 부부 두분 모두 암 진단비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기본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1: 예.
2: 암 주요 치료비와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한 치료비 특약까지 함께 구성을 해서 치료 과정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를 좀 해드렸습니다.
1: 네.
0: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복 보장이 가능한 뇌, 심장 수술비하고 순환계 주요 치료비, 그리고 질병상의 수술비까지 함께 보완을 하면서
1: 예.
0: 실손보험과 균형을 이루도록 함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1: 아이, 좋습니다. 예. 고정 지출이 너무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됐는데, 보험료를 일단 크게 줄여주셨고요. 또 나한테 필요한 보장은 더 체계적으로 이번에 정리가

0: 된 느낌이에요.
1: 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보험료를 그냥 줄이자 이게 아니었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보험도 유지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지금 내 소득에 맞는 보험료인지 은퇴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예. 아, 참 막막한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네, 상담 시청하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의 전문가들의 해결책을 딱 듣고 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2: 네, 네. 우리 그 사연자님께서 네. 상담 마친 뒤에는 앞으로 계획이 그래도 조금은 선명해진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말씀해 네. 주셨고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우리 노후도 준비도 차근차근 이제부터 해보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도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0: 그렇지. 이게 저 사전상의 보험의 정확한 의미 아니겠어요? 네. 월 보험료가 100만 원이 훌쩍 넘어서 고민이셨던 우리 61세 남성분 실제로 매달 170만 원 넘는 보험료를 내고 계셨으니까 어마어마한 부담이셨는데 이 중에 보장성 보험료만 아까 144만 원 정도 예, 내고 계셨대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무조건 해지한 게 아니고 갱신형 그리고 우선순위가 좀 낮은 보장은 덜어냈고 암, 뇌, 심장 관련 이런 핵심 보장 또 수술비 이런 것들은 비갱신형으로 다시 잘 채워드렸고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만 월 60만 원까지 줄일 수가 있었네요. 내 은퇴 후에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나? 내 은퇴 후에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유지할 수 있나? 이것까지 잘 살펴보셔야 나한테 좋은 보험이 된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내 보험 점검도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무료 상담 이쪽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고요. 상담 두 글자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긴급출동 머니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 텐데 소비자 민원실 예, 저희 또 하나하나 사연 해결해 드릴 시간이 다가오는군요. 앞서 그 기타이신 함춘호 형님 시간에 또 나오셨던 육중한 밴드의 노래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시원하게 한 곡 들으시고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육중한 밴드 Surfing with my love.
3: 바닷가 가고 바닷가 가고 바닷가 가고

0: 머니특별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경제용어에서부터 저축보험연금 등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의 문이 활짝 열렸고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최정현, 홍하나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민원은 2838번님. 끝자리 좋으시다. 예. 예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방송에 살, 이분 전에 0827번님 사연부터. 예. 암, 뇌, 심장 관련 필수 보장. 예, 이런 얘기 방송에서 듣고 나서 바로 또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고. 평균적으로 진단금을 어느 정도로 보장을 해놓으면 든든할까 하는 질문이시네요.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1: 네, 네.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보통 저희가 말씀드릴 때에는 내가 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짧게는 6개월, 6개월씩 1년, 예. 뭐 길게는 2년 정도의 생활비 정도는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예. 내 가정 상황에 맞게 생활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이 정도가 적정해 보이는 수준입니다.
0: 예, 요거는 뭐 쭉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맞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네. 그거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액수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예, 예.
0: 자, 2838번님 소개해드리다 말았는데 예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하나 있다고 하셨고요. 저희 시간 통해서 알게 되신 감액 완납. 요거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보험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셨대요. 그런데 이 보험은 감액 완납이 불가하다 이런 대답을 들으셨대요. 오, 감액 완납. 방송 들을 땐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왜 제 보험은 안 되는 건지 제가 뭘 잘못 가입한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오, 이게 다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감액 완납 제도?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감액 완납 제도를 소개해드리면서 예.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아쉽게도 모든 종신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해지 환급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 해지 환급금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2: 일단 감액 완납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미리 적립되어 있는 해지 환급금으로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근데 지금까지 쌓인 해지 환급금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개념이죠.
0: 그냥 줄여주는 게 아니군요. 예. 그 쌓여있는 해지 환급금으로 대신 이제 납부해주기 때문에, 감액 완납이란 이름이 붙었구나. 그럼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당연하게도 해지 환급금이 좀 적은 상태라면, 감액 완납이 안 되는 거겠네요?
1: 맞습니다. 예. 가입 기간이 짧거나 갱신형 특약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적립되는 해지 환급금이 생각보다 예.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앞으로 낼 보험료를 대신할 만큼의 재원이 부족하면 보험사에서도 감액 완납을 승인하기가 어렵습니다.
0: 그렇군요. 감액 완납이 안 되면 보험을 유지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걸 또 해지해야 되나 이럴 때 고민이 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감액 완납을 꼭 활용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인데 그게 안 된다면 혹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2: 있는데요. 일단은 감액을 네. 하셔서 유지를 하는 방법이에요.
0: 감액을
2: 완납은 아예 하시는 안 되지만 유지는 할 수 예, 있다는 예. 건데 예. 감액 완납처럼 보험료를 완전히 없애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사망 보험금을 줄여가지고 보험료 자체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0: 아예 감액을 하시는 거군요. 진짜로. 네.
2: 예. 예를 들어서 사망 보험금 1억이라고 하면 5천만 원으로 줄이면 매달 내는 보험료도 반 정도 줄잖아요.
0: 그렇겠죠.
2: 그러면 이 줄어든 보장 만큼의 해지환급금을 일부는 또 해지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예.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되는 분들한테는 보장을 조금 줄이더라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0: 보험 자체를 해제해버리는 건 아니고 꼭 유지하고 싶은데 이 돈 내는 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보험금 자체를 줄여서 내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도 줄이는 감액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군요. 이쯤에서 문득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퀴즈 시간이 또 문득 등장하고 있죠. 오늘 어떤 분이, 최 팀장님이.
1: 네.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종신보험의 특약은 가입자가 원하면 어떤 특약이든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맞나요? 제가 맞게 들은 건가요? 종신보험의 특약은 가입자가 원하면 어떤 특약이든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다?
1: 네.
0: 에이, 설마 그런 상품이 있으려고. 에이, 설마. 그런데 또 함정이 있으려나? 잠깐만. 제가 너무 자신 있게 지금 뭔가를 들려고 했는데 최 팀장님이 슬쩍 미소를 짓고 계시네요. 아, 최 팀장님이 안 그래도 미소가 멋진 남자인데 저 눈빛을 보고 나서 마음이 흔들리네요. 잠깐만. 종신보험의 특약은 가입자가 원하면 어떤 특약이든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다. 아니겠지. 정답은 X. 아유, 다행이다. 예. 아니죠, 아니죠.
1: 네. 종신보험의 특약이라고 해서 모두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이나 다른 특약과 연계된 경우에는 삭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이게 마음대로 다 없앨 수 있으면 그 보험상품이 어지러워질 것 같은데.
2: 그래도 네. 선택 특약이라고 하면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은 대부분 삭제 가능하시고요.
0: 네.
2: 다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이 있는데
0: 네.
2: 특약 삭제를 하는 거는 당연히 해지와 같은 개념이에요.
0: 아하.
2: 그래서 한번 삭제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0: 아, 그 항목은 다시 복원이 힘들군요.
2: 네. 그래서 예전에 가입한 보험에는 지금은 판매되지 않는 좋은 보장들이 포함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0: 예.
2: 일단 뭐 단순하게 보험료 줄이기 위해서 성급하게 본인이 삭제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0: 예.
2: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0: 그래요. 결국은 보험료 줄이는 것도 중요한 순간이 오지만 내가 꼭 필요한 순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보장을 남기고 어떤 보장을 정리할지 잘 한번 고민해보는 과정. 또 우리 홍하나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서 예,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는 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이 보험은 가입할 때도 중요하지만 정리할 때는 더 신중하셔야 하는데요. 감액 완납이 가능한지 감액이 유리한지 특약을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는 가입 시기와 상품 구조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0: 예. 감액 완납이 되지 않는 이유 또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감액 방법 또 특약을 삭제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꼼꼼하게 이어주셨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시점에 무조건 해지부터 결정하시기보다는 내 보험 정확한 분석 그리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요 과정 꼭 필요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신 분들 50원 1호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상담 두 글자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립니다. 자,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정현, 홍하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다음 민원 넘어가 볼게요. 9120번님, 작은 카페를 창업하셨대요, 얼마 전에. 화재보험 궁금하신 거군요. 생각보다 보험료가 꽤 비싸더라고요, 가입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했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건물 등급, 적용 요율 이런 걸 조정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료는 그렇게 조금 줄였는데 혹시 나중에 진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가입해도 괜찮은 건지 질문하셨습니다. 예, 화재보험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1: 네, 은근히 많은데요.
0: 예.
1: 많은 분들이 화재보험은 건물 면적 정도만 확인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건물 구조와 업종, 내부 시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0: 예, 화재보험, 건물 등급, 적용 요율.

0: 뭐 이런 얘기도 아까 문자에 있었는데 이런 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네, 일단 화재보험이요. 건물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지 아니면 예전에 목조 건물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업종 특성이나 주방 환경 상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가스를 사용하느냐 뭐 화기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예. 그리고 그 건물에 속해 있는 다른 업종들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용되는 요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1: 그래서 결국 실제 위험도에 맞게 가입을 해야지 적정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0: 듣고 보니 그렇겠네요. 당연하게 따져볼 게 많겠군요. 화재보험도.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할 때 그 계약 전 알릴 의무,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병력이 있다, 뭐 치료 이력이 있다 이런 것들. 화재보험 같은 것도 혹시 그 내가 미리 알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2: 네, 똑같습니다. 화재보험 역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라고 있는데요. 만약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실제와 다른 건물 구조나 업종, 주방 환경으로 가입했다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0: 이게 뭐 가입 때는 어떻게 그냥 넘어간다 해도 실제로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일어났을 때 보험사에서 가입 당시 내용이 맞는 건가, 이것도 일일이 확인을 하는 건가 봐요?
1: 네, 당연하죠. 이게 보상이 크기 때문에 실제 화재 난다면 보험사에서 나오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건물 구조, 업종 형태, 영업 형태, 화재 원인 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게 되고요. 네. 이 과정에서 가입 당시 알릴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이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에 뭐 감액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는 경우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계약 자체도 직권 해지되는 상황까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화재보험. 질문 들어와서 오늘 저 화재보험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있는데 불났을 때 내 점포, 내 가게만 피해를 입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옆 가게나 다른 층으로 불이 번졌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2: 네, 내 점포만 화재가 나도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이 화재가 옆 점포나 다른 위아래 층으로 번졌을 경우에는 네. 화재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절 알릴 의무 사항이 그 위반 문제가 되면 예상치 못하게 훨씬 큰 그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0: 예. 내가 내 점포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서 배상 책임까지 질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혹시 실제와 다르게 지금 화재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나중에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1: 네, 일단 뭐 실제하고 다른 사항 가입된 게 있다면 예. 확인하셔가지고 가능한 빨리 바로잡는 게 당연히 좋을 거고요. 네네. 담당 설계사나 보험사 연락해가지고 예. 현재 건물 구조, 업종, 형태에 맞게 계약돼 있는지 바로 변경 가능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예.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가입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보험료는 혹시나 뭐 그렇게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지만 일단 사고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상받는 게 보험의
0: 그럼요.
1: 목적이니까
0: 그럼요.
1: 그게 훨씬 중요하니까 바로 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0: 네. 화재보험 얘기 나눠봤는데 보험료 아끼는 것보다 진짜 제일 중요한 거죠. 혹시 모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인가. 화재보험 가입 혹시 고려하고 계시거나 또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내가 가입한 보험 제대로 가입이 돼 있는 건가? 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와 함께 꼭 한번 재점검 해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50번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상담 두 글자 말머리 달아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910번님은 가게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얘기예요. 화재보험에 건물주가 가입해 있다고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저도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하셨네요. 이거 궁금하다.
1: 임대를 하고 있는 분이 예.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건물주가 화재보험 가입을 하셨는데 예. 건물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상받는 예. 부분이 건물 자체
0: 그렇겠죠.
1: 그리고 화재 손해 보상 같은 거
0: 예.
1: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해 두셨을 거예요.
0: 네.
1: 근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임차인 화재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소유한 집기라든지 뭐 재고라든지 시설 같은 그 자산도 손해보상을 예. 포함시켜야

0: 되고요.
1: 예.
0: 그리고 혹시나 내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 건물 자체에 피해가 주게 되면 네. 건물주 보험에서 화재보험사에서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구상권 청구니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1: 따로 피해 보상해 줘야 되는 경우 아까 그 사연에서
0: 원상 복구의 의무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피해 보상도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가입해 두시는 걸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1: 그렇군요. 건물주가 따로 화재보험에 가입해 둔 상황이라도 지금 홍 팀장님이 지적해 주신 요런 것들은 다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런 것까지 보장이 다 되려면 나도 화재보험을 좀 보완해서 가입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조언이셨고요. 6687번님도 화재보험 얘기 물어보셨어요. 저는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고 제 명의로 된 집이 따로 있습니다. 아, 지금 살고 계신 집과 명의로 갖고 계신 집에 다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해둬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시네요.
2: 네. 일단 두 개 나눠서 말씀드리면 예.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있다. 이거는 아까 홍하나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1: 예.
2: 집주인이 뭐 화재보험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예. 일단 내가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화재보험이 있는 게 좋습니다.
1: 아, 예.
2: 왜냐하면은 윗집에서 불이 나서 옮겨 붙었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1: 네.
2: 내 잘못이 아니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1: 예.
2: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고요.
1: 예.
2: 제 명의로 된 집이 따로 있다.
1: 예.
2: 이거는 이제 뭐 그 임대를 줬는지 예. 아니면 그냥 집이 있는지에 따라 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2: 임대를 줬다라고 하면 예. 임대인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있는데요.
1: 예.
2: 이걸 가입하시는 게 맞고
1: 네.
2: 임대를 주지 않았고 그냥 집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맞는 화재보험 상품은 따로 있을지언정 어쨌든 가입하시는 게 좋은 거네요.
2: 맞습니다.
1: 예. 각각 따로따로. 화재보험에 대한 또 경각심이 부쩍 이는 시간입니다. 7611번님 사연 하나만 마지막으로 볼까요? 요가원에서 스트레칭 하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어이구 걷지도 서지도 못하게 돼서 병원에 갔더니 넘어지거나 부딪힌 게 아니기 때문에 상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 보험 청구하실 때. 상해보험 청구가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들의 판단을 물어보셨습니다.
0: 일단 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가능성은 네. 있는데 진료 기록하고 병원 진료 기록하고 어떻게 다쳤는가가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 작용할 것 같아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요가하다가 다쳤다는 이 사실만으로 무조건 상해 인정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동작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급격하게 일어났다 하면은 상해 주장은 해볼 수는 있어요.
1: 예.
0: 그런데 그게 질병이나 아니면 퇴행성 질환 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이 악화가 된 경우에는 질병 코드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상해는 아니구나.
0: 네, 그게 그렇다면. 질병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1: 예, 질병과 상해 판단이 우리 언뜻 가입할 당시에는 뭐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구체적인 사연으로 들어가니까 요가원에 스트레칭 하다가 삐끗한 거는 이게 질병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상해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아 이게 애매해지는군요.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상해로 판단이 되려면 뭐 증거 자료 같은 게 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럼 그 요가원 같은 데서 뭐 증언을 얻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좀 확보해가지고 청구하면 상해 인정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0: 일단은 처음에 초진 병원에 가셨을 때 이
1: 예.
0: 초진 차트를 작성을 하실 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세요.
1: 정확한 설명으로 네. 정확한 코드를 진단 받아야 되는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과 함께 돈 되는 정보들 가득 나눠봤습니다. 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큼 꼭 좀 필요하던 원포인트 정보를 짧게 한마디씩 해주셔야 되겠네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2: 네. 네 보험은 보장도 중요하지만
1: 예.
2: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가 더 중요하다입니다.
1: 네.
0: 뭐 보장은 든든하게 준비하시고 불필요하게 세는 보험료는 가볍게 한 번쯤은 다이어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최정현, 홍하나 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달이 차오른다 가자 들으시고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길을

0: 것처럼 그냥 잠들어버려서 못 갈지도 몰라. 아, 하지만 그러기엔 소년만의 눈에.
1: TBS 캠페인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방면 하월곡에서 월릉분기점 구간의 2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산방면 홍지문터널에서 홍은램프 구간의 3차로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방면으로는 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 고장차 처리작업을 하고 있고 구리방면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의 1차로에 역시 고장차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에 2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있고요. 김포 방면으로는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의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주변 불편합니다. 가양대교는 남단에서 북단으로,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도 천안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8: TBS 교통정보
9: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수서 나들목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뒤로 복정에서부터 밀려서 이후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청담대교는 내내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리고요. 성수, 동호대교, 가양대교는 남단에서 북단으로, 한강대교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속도로 문냅니다. 남산 3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는 2, 3호터널 합류구에서 재정관리단 앞까지 밀리고 남산 1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는 1호터널 출구에서부터 한남을 고가차도 남단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안성분기점 일대 2km 구간 밀리고 수원 일대에서도 정체인데 판교 부근 갓길에는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도심 방면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부산 방면 달래내 고개 부근 갓길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

0: K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는 일산방면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내 정체가 남아있고요. 올림픽대로 김포방면으로도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방면 군자교에서 장안교까지, 녹천교 지나 상계교까지 속도를 못 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방면 장수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현재 처리 작업 중이라 이 일대로 정체가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도심 방면 차량이 아직까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부산 방면으로는 달래내 고개 부근 갓길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 이후로 신갈 분기점 일대로도 제속도로 밑돌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는 동천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이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0: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오늘 낮에 TV를 보는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사람은 참 정말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순간 제가 사람 냄새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까요? 사람 냄새. 인간적인 매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진짜 사람 냄새. 어떤 걸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픽시스 Where is my mind? 들으셨습니다. 5655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아, 이번에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마지막 날 헤드라이너로 나왔어요. 아, 진짜 세월의 무상함 정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여름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사람 냄새 나는 밴드였습니다. 80년대부터 활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지금 밴드 네 분이 나오셨는데 그냥 그 세월의 무상함이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연주 실력이나 노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그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가신 분 안 계실까요? 그 얘기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립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 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Guess who? 아메리칸 우먼. 2447번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이어진 곡 에어로스미스 드림 온. 8466번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8466번님 신청 가끔 해주시는데 이렇게 쓰셨네요. 뭐 좀 들을만 하면은 끝이 납니다. 한 시간은 너무 아쉬운 것 같네요. 이렇게 나름의 저는 응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마워요. 이어서 게리 무어하고 오지 오스본이 함께한 레드 크라운스를 들을까 하는데 예전에 8286님께서 신청을 하신 곡이에요. 근데 그때 이 노래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잠깐 설명을 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지 오스본은 뭐 랜디 로즈 그다음에 뭐 제키리, 잭 와일드 뭐 이렇게 정말 걸출한 기타리스트들을 함께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먼저 밴드를 하고 싶어 했던 기타리스트가 게리 무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리 무어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제안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게리 무어가 거절을 했지요. 사실 또 그래서 우리는 덕분에 랜디 로즈라는 정말 훌륭한 기타리스트를 알게 됐고요. 사실은 1979년도인데 게리 무어가 씬 리치에서 탈퇴하고 나서 바로 이제 오지 오스본이 어떻게 좀 하고 싶어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난 후에 1989년도에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오지 오스본이랑 이 한 곡을 같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듣고 곡을 들으시면 조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서 아이고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거기 하늘나라에서 같이 밴드 하시면 되겠네요. 게리 무어와 오지 오스본이 함께합니다. 레드 크론스.

게리 무어, 오지 오스본 함께한 레드 크론스, 이어서 롤링 스톤스 페인트 잇 블랙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 우디 좀 섭섭해요. 저는 평일에는 자주 못 오고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는 끝까지 함께 하는데 제 신청곡을 들어본 기억이 없네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곡 중에 롤링스톤스의 페인트 잇 블랙 들어드렸는데요. 왜 못 들으셨을까? 일산 멋쟁이 주님 굉장히 낯익은 아이디고 제가 소개도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신청곡을 못 들어보셨습니까? 자, 오늘 신청하신 페인트 잇 블랙 들어드렸고요. 이거를 그러면 황정호 PD 이거 일요일날 하이라이트에 오늘 화요일 거를 하이라이트에 오늘 넣을까요? 그럼 일산 멋쟁이 주님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참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참 친절한 방송이네요. 진짜 섭섭하다고 하시니까 PD하고 같이 이거를 상의를 해서 들으실 수 있게 참 괜찮네요 이 프로그램. 9845번님 안녕하세요. 신청곡 롤링스톤스 페인트 잇 블랙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분 더 신청을 해주셨고 일요일날 이거를 일요일날 이 하이라이트를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사랑과 평화 그 멤버들 오셔가지고 초대석을 꾸몄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사랑과 평화하고 일요일은 오늘 화요일 방송을 하이라이트로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이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거고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그 초대석 사랑과 평화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7004번님입니다. 독서실 총무 알바를 마치고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올해로 벌써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하나둘 합격해서 떠나는데 저만 매번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니 이제는 부모님 얼굴 뵙기도 죄송스럽습니다. 새벽 길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꼭 저를 초라하게 비추는 것 같아 서글프네요. 제 인생에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긴 올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7004번님 이런 사연을 주셨는데 뭐 이 사연은 고민이라기보다는 저한테 위로와 격려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죠. 특이하게 이분은 저기 나이를 밝히셨어요. 26살 남성이라고 밝히셨네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이 사연 읽으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쓰신 걸 보면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라고 쓰셨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얘기로 저는 읽힙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뭐 경쟁률이나 시험 당일의 컨디션 또 그리고 뭐 한두 문제 선택 때문에도 결과가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밀렸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조카를 통해서. 그러니까 몇 점 차이의 불합격은 능력의 차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이어간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7004번님이 얼마나 성실한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있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의 도움만으로 공부를 하지요. 또 누군가는 일을 병행하면서 꿈을 쫓아갑니다. 출발선도 과정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속도는 비교하지 말죠. 제 인생에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긴 올까요? 라고 쓰셨죠.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네요. 해는 당연히 뜹니다. 당장의 결과를 장담할 순 없지만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쌓아온 노력 이건 절대 사라지지 않죠. 7004번님 공부하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눈을 감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본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책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에 오늘 가로등 불빛이 자신을 초라하게 비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쓰셨는데 가로등은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려고 켜지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길에서도 넘어지지 말라고 비춰주는 빛입니다. 지금까지 DJ 권순우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티렉스 코스믹 댄서 들으셨습니다. 오늘 7004번님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라고 하시면서 쭉 쓰셨는데 저는 이거를 읽고 또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기 지방에 있는 우리 조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도 계속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7004번님 아슬아슬하게 떨어진다라고 쓰신 거에서 저는 얼마나 안도를 했는지 몰라요. 거의 다 오셨겠죠, 뭐. 네. 7007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는 휴가를 좀 늦게 가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한 성수기보다 덜 복잡한 비수기 때 잡으려고요. 일이 많아 전부 마무리 짓고 퇴근 후 시원하게 마시는 맥주처럼 시원하게 훅 털고 오려고요. 무더위에 많이 지치는데 순우디도 건강 조심하시고 휴가도 즐겁게 다녀오세요. 그나저나 돈 들어가는 차는 어디 되셨나요? 생각보다 제 차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아직 그 카센터에는 아직 안 들어가고 갖고는 다니고 있는데요. 빨리 넣어야죠. 아, 근데 시간도 잘 안 나고 참. 노래 듣겠습니다. 예스입니다. Roundabout.

예스 라운드 어바웃 들으셨습니다. 아,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6126번님 안녕하세요. 순우디 항상 잘 듣고 있는 40대 화물기사입니다. 야간 운행에 힘이 되어주는 순우디께 항상 감사합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밴드 노래 틀어줄 수 있을까요? TBS의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야간에 운전하시는 화물기사 분이시네요. 네,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I Hate You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0: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빗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밤에 소리 없이 내리는 잔사리를 맞고 또 맞고 서러운 세월 홀로 참으며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KBS.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게

듣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길었던 열대야는 대부분 해소됐고요. 폭염특보도 해제되고 또 완화된 곳이 많습니다. 폭염경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또 호남과 일부 경남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은 오늘 한낮에 기온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서울 시내는 조금씩 통행량이 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시속 20km 내외고요. 올림픽대로도 한남 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여의도 부근이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 철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동호대교까지 시속 30-40km 정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TBS 교통정보
4: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내 수도권 구간과 서울시내 곳곳이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부산 쪽으로 오산에서 남사 사이가 정체되다가 안성휴게소 부근 5차로에는 사고도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수원까지 또 달래 내에서 반포 사이 10km 구간도 정체고요. 분당수서로 이용해서 성남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일교 사이 시속 2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반대 성남 쪽으로는 청담대교 다리 건널 때 정체입니다. 동부간선 도로 성수방면으로는 도봉터널 나와서부터 윤비교 사이 속도 줄어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도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Hey, Em, it's Paul. I was listening to the album. Good luck. You're on your own.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방면으로 정릉터널 진입 이전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종암분기점 이후부터는 속도가 줄어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대의 성수 쪽으로는 마장램프에서 성동분기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는 도봉터널 중간지점에서 월계 1교까지 또 중랑교에서 장안교 이후로도 군자교에서 윤비교 사이 시속 30km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또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 구리 시계에서 성수대교까지 또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 시속 3, 4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도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